주세페 베르디 시칠리아의 저녁 기도 가운데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버트리오 소프라노 마리아 키아라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을 전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곡도 물론 좋지만 베르디가 활동하던 19세기 유럽에서는 특정 오페라가 흥행을 하면 그 악보를 위조해서 무단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르디가 출판사와 함께 법적 소송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승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르디 선생님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는 분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랬군요. 진짜 저작권이 뭐야? 좋으면 그냥 우리도 갖다 쓰는 거지. 이러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 보호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정보는 모두의 정보라는 정말 웃지 못할 현실 속에서 나의 정보, 소중한 정보들을 좀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면 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인데 또 커피도 좋아하세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포가토는 뭐 환상의 조합인데 우리 베토벤 선생님이 커피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좋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음악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70 쓰는 분이에요. 장마철이 되니 호박 숭덩숭덩 크게 들어간 된장찌개 생각이 나서 한 소끔 끓이고 오이지도 쫑쫑 썰어 꼭 짜 무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 혼자 먹는 밥상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적이 거의 10여 년 만인가 싶네요 하셨어요. 아, 아이 둘 키우다 보면 그냥 서서 먹고 그러기 십상인데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식탁을 마련할 만큼 여유가 찾아온 걸까요? 장마철엔 신윤주 아나운서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나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거 좀 해봐야겠다.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잣을 볼 때마다 잣 소스 냉채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오이, 그 다음에 한치나 오징어, 새우 뭐 이런 거 넣고 좀 고급스럽게 무쳐서 내는 잣 소스 냉채. 손 많이 가겠죠. 아, 호박 숭덩숭덩 들어간 된장찌개. 조선 호박이 참 요즘 보여서 저도 얼마 전에 해먹고 아 뜨거 뜨거 맛있게 먹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여름 밥상 한번 정성스럽게 차려보시죠. 1370 쓰는 분의 신청곡은 잣 소스 냉채만큼 생각나는 곡이었습니다. 리스트 라 캄파넬라 오늘 미샤 디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합니다.

프란츠 리스트 파가니니에 의한 대연습곡 서열 작품 번호 141 중에서 세 번째 곡 라 캄파넬라 종 미샤 데이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3909 쓰는 분이에요. 오늘은 우리 열정 동아리 1주년 기념 모임 갖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5,60대로 구성된 여성 6분이 영어 공부하자고 모였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 영어 공부를 이어오고 있어요. 1년 된 모임에서 어쩜 이렇게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지 이름대로 영어에 대한 열정을 항상 유지하고 같이 평안히 나이 들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동아리군요. 아,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가면 수월하겠죠. 3909 쓰는 분 1년 동안 우정을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 영어에 대한 열정과 같이 걸어가는 즐거움 쭉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909 쓰는 분께 커피 그래도 두 잔은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7540 쓰는 분 오늘 친구와 점심 메뉴로 수제비와 파전 먹으러 가기로 하셨다고 오늘 날씨랑 딱이죠? 그렇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38.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옥수수 삶아드렸더니 열무김치 먹음직하게 익혀서 작은 양푼에 한가득 주셨어요. 와, 낮에는 열무김치에 국수 얹어 얼음동동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날이 꿉꿉해서 울적했는데 열무김치 국수 후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가 기대된다고. 오늘 메뉴 뭐 다들 화려하신데요. 여름에 딱 열무김치 국수도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자, 날씨가 습해요. 덥고 습해서 가정음악에서 시원하고 뽀송뽀송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생방송 진행하는 날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했잖아요. 재미난 사연 듣고 미리 사연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5805 쓰는 분. 식상한 표현이겠지만 저는 음악 들을 때 아, 살아있네 느낍니다. 예전부터 늘 하던 말인데요. 죽으면 음악 들을 수 없어서 슬프다고 했었거든요. 오랜 고객의 부고를 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슬프시다고. 아, 그러네요. 0257 쓰는 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상태가 별로인 골밀도, 간 기능, 혈당. 그래도 남편 손잡고 약국 가서 약 한 알은 받은 선물 같은 시간, 살아있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수박 주스 한 분당 두 잔씩 보낼게요. 참여하는 방법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받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야 쿠폰 보내드릴 수 있어서 문자로만 참여 받을게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란츠 슈베르트 교향곡 6번 C장조 도이치번호 589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헤르베르트 블롬슈타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 교향곡 6번 C장조 도이치번호 589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음악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0022 쓰는 분께서 40대 중반 아저씨인데요. 올해 초 턱걸이 한 개도 못했는데 이제 8개 합니다. 복근도 살짝 살아있네요. 아직 당연하죠. 아 이게 그러면 올해 초면은 6개월, 6, 7개월 만에 8개로 이야 우상향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연말쯤 되면 뭐 10개는 거뜬하실 것 같은데요. 002 쓰는 분 살아계십니다. 수박 주스 보냅니다. 6912 쓰는 분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학습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덥고 습해서 머리 묶고 갔더니 5학년 남학생이 선생님 그전에는 아줌마 머리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머리 묶으니까 아가씨? 했더니 아가씨인 척하는 할머니. 아유 그 녀석 참 티키타카 좋긴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6912 쓰는 분. 아유 뼈 때리네요 진짜.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분이 세 가지나 적어주세요. 7468 쓰는 분.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1. 자전거 페달 밟을 때. 2.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3. 가정음악 들으면서 멍 때릴 때. 나 살아있구나. 가정음악을 끼워주신 7468 쓰는 분. 고맙습니다. 5002.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희열과 함께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끼신다고. 시원한 수박 주스 두 잔씩. 보내드릴게요. 1768 쓰는 분께서 이번 주 나를 버티게 하는 것 어저께 사연 주시면서 혹시 좋아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낼 때라고 비대면 연락 직접 만나는 거 모두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만날 때 포옹은 필수라고 이럴 때 듣기 좋은 곡 신청하셨습니다. 바흐의 소나타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0 중에서 2악장 라르고 에돌체 엠마뉴엘 바이의 플룻,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 1768 쓰는 분께 커피와 함께 신청곡 지금 보내드립니다.

몽글몽글해지네요. 에마뉘엘 바흐의 플루,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 연주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 소나타 비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30 중에서 2악장 라르고의 돌체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9시 33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아이스크림입니다.

정착한 지 2년 차 이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베토벤에게도 견디기 쉽지 않은 더위였습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오던 장학금도 끊기고 하이든 선생님과의 음악 수업도 끝이 나면서 24살의 베토벤은 진정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말입니다. 얼음이 다 떨어져서 먹지 못할까 봐 베토벤이 노심초사했던 이것.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시원하고 게다가 달콤하기까지 한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더위는 물론 짜증과 피로마저 잊게 해주는 여름철 필수 디저트죠. 음악가들도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베토벤은 무더운 빈의 여름을 아이스크림으로 견뎌냈고 모차르트 역시 아이스크림을 무척 사랑했는데 어린 시절 연주가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무대에 오르던 그는 19살 무렵 썩은 치아와 젤라토라는 재미있는 음악도 만들었습니다. 미완성인 상태로 약 45초 정도의 길이에 일부만 남아있는 이 곡 아마도 오페라나 극음악 한 부분으로 작곡됐을 걸로 추정하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치아가 썩는 건 아마 모차르트 본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운 대륙에서 태어난 라흐마니노프도 아이스크림을 사랑했는데요.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그는 공연이 끝나면 대기실로 와서 꼭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름하여 첼리 몰티드 밀크 플로트라는 것이었어요. 다소 긴 이름의 이 디저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긴 컵, 파르페 컵 아시죠? 거기에 체리 소다를 먼저 붓고 아이스크림을 두세 스쿱 정도 아이스크림이 동실 체리소다 위에 떠오르면 그 위에 몰트 밀크가루를 뿌려주고 체리를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아이스크림 보통 체리나 바닐라 맛을 사용하는데 라흐마니노프는 꼭 초코 아이스크림으로 해달라 주문했어요. 긴장된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먹는 이 달콤한 한 입 얼마나 시원하고 행복했을까요? 일상의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빈 그 시절 1793년에서 94년 사이에 베토벤이 작업해서 95년에 출판된 피아노 트리오 오프스 1 중에서 한 곡입니다. 오프스 1의 3,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를 트리오 방더러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네, 프레스토였습니다.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였어요. 오늘 음악 그리고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베토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 4악장 프레스토를 들으니까 아, 베토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빨리 지었나 보다. 이거 빨리 작곡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 콘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쥐고 먹다 보면 줄줄줄줄 흐르잖아요. 그거 얼른 먹어야지. 이런 느낌이 프레스토에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악 그리고 아이스크림이었는데 0907 쓰는 분이요. 아 근데 주말에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한 박스 사왔거든요. 불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안방마님인 이거 실명을 얘기할 심땡땡씨가 막대기 아이스크림은 나만 먹고 좀 비싸 보이는 아이스크림은 본인하고 애들만 먹어야 된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실까?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괜히 분란만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드셔야죠. 0907 쓰는 분께 일단 커피로 올라간 열을 좀 식혀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아,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5200 쓰는 분. 저는 물 마실 때마다 살아있는 걸 실감합니다. 오랜 병원 생활할 때 금식 한 달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천국이죠. 모두 건강하시길요 하셨어요. 5200 쓰는 분. 아, 진짜. 바닥을 찍어봐야 일상이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8422 쓰는 분.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자전거 탈 때 마치 물 속에서 물을 가르는 것처럼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는 순간 살아있구나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4385 쓰는 분. 저는 은퇴하는 지 좀 됐는데요. 쇼핑몰에 가면 설레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특히 세일 기간에 봄을 찾게 하듯 예쁜 옷을 찾아내는 아, 그 순간 윤주 씨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없던 힘도 살아나는 게 특가 세일 아닌가요? 4385-842-5200 쓰는 분께 수박 주스 두 잔씩 보내겠습니다.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고요. 모차르트,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퀘엘 3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유리 바슈메테 비올라, 아네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지휘,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장조 쾌일 364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쇼였습니다. 유리 바슈메트의 비올라, 아네소 비모테의 바이올린과 지휘,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조지 거쉰의 Someone to Watch Over Me, 소프라노 Dawn Upshaw의 음성, 에릭 스톤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룩스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해럴드 앨런의 Over the Rainbow,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 에벤 사중주단의 연주와 함께했습니다. 콩으로 돌456 쓰는 분께서,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마다 저에게 서비스 받으러 오시는 아버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사연 주신다고, 9시 50분쯤 되면 치료 중일 거라고 하시면서 7월 19일에 아버님이 큰 수술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응원의 말씀 전해주시면 아버님 더 힘내시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수님,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신 후에 복지관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다정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19일에 수술 앞두고 계시군요.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콩으로 사연을 주셔서 뭐 하나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5451 쓰는 분, 아침마다 집 근처에서 달리며 듣던 가정음악을 오늘 바닷가에서 듣는다고, 경주 근처 바닷가에서 어제 차박하셨대요. 그리고 이런 풍경을 마주했다고 일출 사진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일상의 자잘한 걱정, 근심, 갈등 한 방에 보내버리네요 하셨습니다. 5451 쓰는 분,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야,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시는 분 가운데 이분이 오늘 1등 아닐까요? 8482 쓰는 분, 만 46세. 폐경인 줄 알았는데 셋째 임신하셨다고, 갱년기 왔네 하고 입덧 무시하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보다 더 놀라신 것 같다고, 이제는 늙는구나 했다가 하루아침에 노산의 아이콘으로 주가 받고 계시다고. 이야, 셋째 임신 만 46세에 건강하십니다. 살아있습니다. 8481 쓰는 분께 수박주스 보낼게요. 그리고 1960 쓰는 분, 타지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애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제가 해주는 반찬 허겁지겁 먹을 때 아직은 나도 내 솜씨도 살아있구나 싶어서 행복하시다고. 아직이 아니라 엄마 밥은 영원이죠. 1960 쓰는 분 수박주스. 그리고 마지막 수박주스는 9095. 학교 보안관으로 우비 입고 등교 안전 지도하면서 골전도 이어폰으로 KBS 콩 우아하게 들으며 고급 직종 근무하는구나, 자부심으로 살아있는 느낌이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아이들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골전도 이어폰 잘 돼요? 그거 보기만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10분께 시원한 수박주스 보내드렸어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수박주스였습니다. 낭독 음악회 예고 드릴까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꾸죠.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7월에도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일상과 건축을 섬세하게 그려낸 마쓰에 마사시의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의 문장들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곤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음악회. 문학과 음악이 만나 위로를 건네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7월 13일 아침 10시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슈만의 꽃의 곡 블루멘슈틱 작품 19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벤자민 그로브너의 피아노 연주로 로베르트 슈만 꽃의 곡 블루멘슈틱 작품 19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수박 주스 끝났나? 10잔 모두 나갔는데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6967 쓰는 분 매일 밤 혼자 너튜브 보며 층간소음 없는 운동만 골라 혼자 5년째 홈트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를 때 묘하게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5년째 홈트 혼자 하고 계시다면 정말 천하 무적이십니다. 6967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25분입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에스프레시보, 감정을 풍부하게 표정을 담아서 연주하라는 뜻의 음악 유고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에 담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음악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전해드리는 시간, 수요일의 에스프레시보, 지금 시작합니다.

0918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쩜 저렇게 글을 잘 쓰실까, 내가 느끼던 걸 저렇게 잘 표현해 주시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올해 제가 47살인 것 같은데요. 괄호, 제 나이가 몇인지 정확히 안 센 지 몇 년 됐어요. 호호, 괄호. 올해 처음으로 오이지를 담갔어요. 요즘 간편한 조리법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 50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담가보고 식구들 반응이 좋아서 또다시 50개 담갔습니다. 오늘 처음 담근 오이지의 마지막 오이를 꺼내 반찬 만들었어요. 이제 매해 담가 먹으려고요. 역시 여름엔 오이지예요. 하시면서 메사제의 솔로 드 콩크루를 신청하셨습니다. 파리 음악원은 매년 당대 왕성하게 활동하던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시험이나 콩쿠르를 위한 과제곡을 의뢰하곤 했습니다. 1899년의 주인공이 바로 신청하신 곡의 작곡가 앙드레 메사제였어요. 생상스와 포레에게 음악을 배웠던 메사제, 발레와 오페레타 등 극음악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사로잡은 거장이었죠. 그럼 메사제가 작곡한 솔로 드 콩쿠르, 즉 콩쿠르를 위한 클라리넷 독주곡에도 드라마틱한 흐름이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이 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시작과 동시에 생기 넘치는 화려한 선율로 출발하고 이어서 느린 안단테 부분으로 넘어가면 클라리넷 특유의 감미롭고 깊은 음색이 돋보이는 서정적인 선율이 펼쳐지죠. 이후 펼쳐지는 독주 카덴자를 지나 연주자의 테크닉이 돋보이는 빠른 스케일을 쏟아내며 경쾌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까다롭고도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던 19살의 소년 루이 카위자크는 당당하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등상을 거머쥐면서 20세기 클라리넷의 전설이 됐습니다. 오이지처럼 시원하고 담백한 이 곡 함께 들어보시죠.

연주 시간 5분 30초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또 기교가 담겨 있군요. 앙드레 메사제의 솔로드 콩쿠르, 콩쿠르를 위한 클라리넷 독주곡, 줄리안 블리스의 클라리넷, 줄리안 퀸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이지 사연을 주신 아, 0918 쓰는 분 덕에 저도 왠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이지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직접 스스로 담궈 본 적은 없고요. 장에 가면 요새 그 이 오이지용 오이 막 접으로 팔잖아요. 볼 때마다 아, 저거는 내 거 아니지 하고 돌아섰는데 언젠가 저도 도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 도전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게 파김치를 제가 스스로 혼자 담궜던 날이 있었거든요. 몇 해 전에. 그때 뭔가 아, 나 좀 뭐 되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난생 처음 뭐 해봤다. 이런 거가 참 살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우리 수박주스의 주제를 난생 처음 나 여기까지 아, 안 되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자, 수요일에 에스프레시보 코너에 사연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글머리 에스프레시보 이렇게 달아서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어느 날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쉬운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지만 그날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 멀리서 들려오는 출근길 사람들의 소리까지. 평소에는 음악에 가려 지나쳤던 아침의 소리들이 하나둘 들리는 거예요. 산책 마치고 집에 돌아와 커피 한 잔 내렸죠. 그리고 문득 브람스 인터메조를 틀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전 산책길에서 들었던 바람소리와 새소리의 여운이 음악 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곁에 머물러주는 음악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이어폰 없이 걷고 집에 돌아와 브람스의 인터메조를 듣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싶을 때마다요. 오늘 아침에도 그 곡이 생각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118 가운데 2번 인터메조를 신청하셨습니다. 1893년 예순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브람스, 오스트리아의 고즈넉한 휴양지 바트 이슐에 머물면서 작곡에 몰두합니다. 거기서 바로 피아노를 위한 6개의 소품집 작품 118을 쓰게 되죠. 6곡 모두 아름답고 또 묘하게 쓸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소품집은 발라드와 로망스 그리고 4개의 인터메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곡 인터메조 A장조가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대화하듯 흘러가고요. 거기에 풍부하고 묵직한 화성이 더해져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 소품집이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괜히 선율들이 더 의미있게 애틋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2349 쓰는 분의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싶을 때 찾으신다는 이 사연과 함께 이 곡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인터메초 작품 118회의 라둘루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파라미타 님이 오늘 저에게 딱 필요한 곡이었다고 숨 돌리며 듣는다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곡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2349 쓰는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없이 걷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나서 인터메초를 들으시니까 곡이 더 잘 다가왔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세미한 소리들을 잘 들어야 음악도 더 가깝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에스프레소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2887 쓰시는 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는 오늘 하늘이 예쁩니다. 산책하며 듣는데 유아차의 아기는 잘 자고 행복하네요. 저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듣고 싶어요. 좋은 음악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지난 6월 26일에 보내셨습니다. 2887 쓰는 분 예쁜 하늘과 잘 자는 아기 보면서 이 곡을 떠올리셨군요.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곡가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애정으로 가득 찬 작품입니다. 1880년 차이콥스키는 완전히 다른 두 작품을 동시에 쓰고 있었어요.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의 1812년 서곡, 그리고 섬세하고 깊이 있는 현을 위한 세레나데였죠. 차이콥스키 평생의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1812년 서곡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애정 없이 썼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레나데는 내면의 순수한 진심에서 우러나온 곡이기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총 4개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악장은 중후한 서주로 시작해 밝고 경쾌한 선율.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2악장은 우아하고 세련된 왈츠의 선율. 3악장 엘레지는 느리고 섬세한 음색이 돋보이는 악장입니다. 러시아 민요 선율이 흘러나오는 마지막 4악장. 1악장의 서주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통일감 있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차이콥스키의 진심이 담긴 이 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중에서 2악장과 4악장 함께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 2악장 템포 디바이스 4악장 피날레 테마 루소 안단테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콜린 데이비스가 주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 남기면서 오늘은 먼저 인사드려야겠습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 이가연, 엔지니어 박기용 김정규,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스페인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몇 시간씩 악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왜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지 질문하자 카잘스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술가에게 세월이란 그저 쌓이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실 초대석은 팔순을 넘은 나이에도 한결같은 소중함으로 음악을 가꾸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으신 소감이나 질문 등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KBS 음악실 초대석 지금 시작할게요.

만나고 싶었던 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피아노 음악의 살아있는 역사, 늘 꿈꾸는 피아니스트 이경숙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 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첫 곡은 베토벤의 론도 1번 C장조 작품 51의 1,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론도 1번이었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스럽고 편안한 곡이었죠. 피아노 소리에 손을 잡고 따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오유미님께서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김윤경님은 기차 안에서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요 하시며 아름다운 선율의 품위까지 더해진 연주입니다. 기립박수 치고파요 적어주셨네요. 공성환님께서는 작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이경숙 교수님의 마스터 클래스는 아직도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멋진 연주 들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3191번 쓰시는 분, 경숙쌤의 84년 리카르도 샤이의 연주회 때 갔던 생각이 납니다. 건강하신 모습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기뻐하시며 적어주셨고 공숙경님 살아있는 역사 팔순의 이경숙 피아니스트님 대단하십니다. 적어주셨어요. 꿈같은 눈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효우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는 즐거움이 크시다고 소감 남겨주셨네요.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에 문을 열어준 팔순을 넘기신 피아니스트 이경숙.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악실이 준비한 짧지만 강렬한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0: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오래 잘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든이 넘은 지금도 무대를 지키고 있는 이경숙이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두고 간 피아노를 치고 놀며 어머니로부터 처음 피아노를 배웠던 아이는 서울 예고 재학 중 어머니를 따라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커티스 음악원에서 공부한 이경숙은 1967년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수상, 이듬해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가능성을 세계 무대에 알린 1세대 피아니스트가 되었지요. 그리고 귀국 후에는 1987년 베토벤 협주곡 전곡 시리즈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전곡 등을 완주하며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에 도전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온 그의 도전의 발자취는 곧 한국 피아노 음악의 역사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원장과 연세대학교 음대 학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후학들과 만나며 여전히 음악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경숙. 바로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반포 심산 아트홀에서 서초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경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네. KBS 클래식 FM을 찾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가 2015년
1: 그랬어요. 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너무 빨라요.
0: 맞아요. 시간이 그냥 살같이 흐르죠.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시며 관객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을 알려주세요.
1: 뭐 피아니스트니까 밤낮 그냥 피아노 앞에서 조금이라도 네. 좀 더 발전하고 싶어서 연습하고 뭐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요.
0: 네.
1: 요새는 그냥 그 서울 사이버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0: 네.
1: 연습하고 그냥 하는 건 항상 비슷한 생활이에요.
0: 마스터 클래스도 여시고
1: 네,
0: 참석하셨던 분이셨나 봐요.
1: 요새 또 그 제자들이 또 그 심산 아트홀에서
0: 네.
1: 모차르트 전곡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올 이번 달이 이제 7월이 한 번 더 있고 마지막이 8월이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류의 피아니스트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0: 네.
1: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덜 잘 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다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그 모차르트 시리즈 참 즐거운 시간일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심산 아트홀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내일 콘서트가 있으신 거죠?
1: 네. 내일이 아마 그 심산 아트홀에서 그 서초 오케스트라가 네. 하이든 심포니 마지막 날입니다.
0: 맞습니다.
1: 7년에 걸려서 내일이 마지막이라
0: 대장정.
1: 마지막 날 한번 저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리면 맨델슨 콘체르토 짧은 거
0: 네.
1: 같이 합니다. 그 컨닥터 배종훈 선생님이 대단한 그 피아노 애호가면 또 그
0: 네.
1: 좋은 그 기가 막힌 정말 진짜 컨닥터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0: 예.
1: 그 하이든 심포니를 다 외워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연할 때도 좀 무섭게 열심히이고
0: 네.
1: 굉장한 그 음악가입니다.
0: 네. 내일 협연을 하십니다.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반포 심산 아트홀 찾아가시면 서리풀 전곡 연주 시리즈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35 런던 서초 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경숙 교수님은 멘델스존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협연할 예정이십니다. 와 여전히 독주도 아니고 협연을 하시네요.

0: 그래서
1: 네,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길이가 딱 짤막한 것이 그 하이든 사이에 끼어서 네. 너무 이렇게 웅장하지 않으며 잘 나갈 것 같아서 그냥 그 곡을 선택했어요.
0: 정말 그 7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피날레의 날인데 네, 그 네. 또 공연을 선생님과 함께 기념할 수 있으니 정말 뜻깊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뭐 방금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음악은 네네. 베토벤의 론도 1번이었는데 왜 이 곡을 골라주셨나요?
1: 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이 곡이 워낙 아름다워서 항상 제가 이 곡을 연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0: 네.
1: 오해한지 못했고 작년에 제가 독주회 때 오프닝을 했어요. 그때 또 이 곡에 빠져가지고 잊지 못하고 이 곡은 이제 이걸 치면서 뭐 오늘도 여기저기 좀 실수가 있었지만 저 실수 없는 연주는 해본 적이 없고요. 있었지만
0: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1: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 또 이게 칠 때마다 이게 론도 형식인데 칠 때마다 이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자꾸. 그거를 안 떠올라야지 안 네. 틀리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면 헛짚고 이러는 네, 경우가 네. 참 많아서 네. 좀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0: 근데 연주하시는 분은 어떻게 감상에 안 젖으시겠어요.
1: 너무 아름다우니까
0: 네. 어머니께서 연주해 주셨다고.
1: 어머니는 성악가였지만 집에서 이제 뭐 그땐 전쟁 후니까
0: 네.
1: 새빵살이 할 때거든요. 조그만 방에 저 선교사가 남겨주고 간 피아노 조그만 거로 어머니가 밤낮 이걸 치세요. 근데 뭔지 무슨 곡인지도 몰랐는데 귀에 익어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큰 다음에 악보를 보니까
0: 네.
1: 그게 베토벤이더라고요. 저는 베토벤을 처음 들은 게 이거고
0: 이 곡으로
1: 이 곡이고 네.
0: 저희 보통 엘리제를 위하여 뭐 이런 걸 출발하는데
1: 어머니가 이걸 했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성악가니까 항상 그 코르빈겐으로 솔페지 공부하시고 할 때 같이 노래 부르고
0: 예.
1: 그래서 저는 이 곡하고 슈벨트의 또 이 그 뭐지 그 저 보리수 보리수를 첫 으로 듣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0: 야,
1: 그렇게 굉장히 전 네. 행운하였죠.
0: 정말 그러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참 품격 있으셨다. 그리고 음악을 정말 사랑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 그런 사랑이 대를 이어서 네. 이경수 교수님께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따님에게도 전달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 곡을 더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추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준비해 들려주실 곡은 또 동문이시기도 한 작곡.
1: 네, 세뮤 바버의 이제 그 제가 커티스로 갔던 해인데 갔더니 그 우리 클래스는 한 8명밖에 없었습니다.
0: 네,
1: 그 피아노가.
0: 와.
1: 그래서 아주 작은 학교고 네. 이렇게 여기서는 그 연주자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8명 중에 뭐 거진 다 이 곡을 그냥 물 마시듯이 쉽게 치면서 즐겁게 네네. 하고
0: 물 마시듯이 쉽게 쳤다고요?
1: 너무 쉽게 치는데
0: 세상에.
1: 저도 한번 치고 싶은데 괜히 꺼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의 그 민요구 미국의 그 재즈 음악과 모든 게 이렇게 미국의 그 컬처를 잘 모르면 치기 어렵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하고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아,
1: 제가 좀 기분도 나쁘고 또 그 항상 그때가 사춘기니까 한국 생각도 많이 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노래 뭐 아리랑에서부터 봉선화에서부터 이런 모든 게 내 고향 남쪽 바다 이걸 제가
0: 가곡대.
1: 굉장히 즐겨서 네. 이렇게 부르던 노래인데
0: 네.
1: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곡에서 네.
0: 아, 이 작품에서 바보의
1: 그러니까
0: 작품에서요
1: 같지는 않지만
0: 네.
1: 이거를 들으면서 그 곡들이 생각나고 홈식에 많이 걸렸던 곡인데
0: 네.
1: 제가 또 한국 학생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아노는 저 하나밖에 없었고요 아 김덕주가 있었는데 아마 졸업을 했고
0: 네.
1: 그 당시는 저 혼자인데 그래도 나도 이거를 좀 칠 수 있겠다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피아노 클래스에서 한번 쳤어요.
0: 야,
1: 그랬더니
0: 네.
1: 썰키니 하시는 말 루돌프
0: 썰키니
1: 하시는 거기 베토벤만 치는데 네. 엉뚱하게 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은 베토벤, 뭐 브람스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연주하는 거지

0: 이렇게 짧은 곡으로 치게. 근데 저는 한번 뭔가가 좀
1: 꽂히면
0: 보여주고
1: 하고 싶어요. 아, 보여드리고
0: 우리도,
1: 싶어서.
0: 우리도 이런 문화가 아, 있고 네. 우리도 이런
1: 이런 정서를
0: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들려주고 싶어서 했더니 아닌 게 네. 아니라 서킨이 이렇게 퍽 이렇게 싫어하진 않으셨고
1: 네.
0: 한국의 문화를 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1: 네,
0: 나서
1: 네.
0: 그래서 이 곡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전곡할 때 이걸 네. 했고요
1: 네.
0: 지난 또 독주회 때도 한번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곡이 재밌다고 그래서요.
1: 네,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좀 리듬이 독특하고
0: 리듬이 네. 좀 그렇고.
1: 네. 지금
0: 저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청중들한테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고
1: 네.
0: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1: 네.
0: 이 화성이 너무 복잡해서
1: 네.
0: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다른 화성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카피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 치려고 하는데
1: 지금 그 연주를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게 됐는지
1: 아 너무 기대됩니다. 아 지금 이 음악 루돌프 제르킨 교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음악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 바버의 유람 엑스컬션스 가운데 세 번째 곡 알레그레토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무엘 바버의 유람 가운데 세 번째 곡 알레그레토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나들이 간 듯한 기분도 들었고 익살스러운 구간이 나올 때는 버블을 터뜨리는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랬어요. 스포스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장마철 가라앉은 기분은 피아노 연주로 마음의 위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님께서는 작년에 금호에서 있었던 리사이틀 다녀왔었는데 그때 바보의 유람은 정말 인상 깊게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플레이 닉네임 쓰시는 분, 80이 넘으셨다고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아, 저도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오셨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앉아계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자세가 제가 반성했습니다. 어찌나 꼿꼿하고 당당하신지. 라라 닉네임 쓰시는 분, 미소가 편안하고 아름다우세요. 그 외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동안의 비결이신가 보다고 다들 자극 받으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김주영 피아니스트께서 또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주영입니다. 한국 피아노계의 영원한 대모 이경숙 교수님께 응원 보내드립니다. 곳곳에서 뭐 지인들, 제자들,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방송 듣고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예전 미국 캠퍼스도 떠오르셨고 여러 가지 생각에 젖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숙 피아니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반포 심사나토홀에서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진짜 꾸준히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올해만 해도 교향악축제에서 인천시향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하셨었고, 지난 5월엔 인천시향 또 전주시향 정기공연 무대에도 오르셨었고, 이렇게 꾸준히 이제는 사실 피아노를 그만 치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관객들을 만나시고 연습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이유가 궁금해요.
1: 피아노를 좋아하니까요.
0: 여전히 좋으세요.
1: 네,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장난감 같이 어려운 시기를 다 피아노가 같이 해줬고,
0: 네.
1: 특히 그 전쟁 때, 전쟁 이후에 부산 피난 가서 뭐 아무튼 뭐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 장난감도 없었고
0: 전쟁통인데
1: 없었고,
0: 네.
1: 그럴 때 그냥 장난감 거치 집에 하나 있었던 게 저의 이제 큰 계기가 됐고요. 시작을 네. 하게 된 거고 네. 부산에서 또 이 전공을 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우연히 그 지금 이화 경향 콩쿨이 저 1회가 부산에 네. 피난 가서 있었어요.
0: 네. 전쟁 중에 열렸죠.
1: 전쟁 중에 그 대단한 네. 거죠.
0: 믿겨지지 않아요.
1: 않죠. 네. 그래가지고 그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가보라 했고, 전 또 다행히 그 제가 그 살던 그 에어리아 그
0: 동네에서
1: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화대학의 신재덕 선생님이시라고 그분이 또 그분도 피난을 오셔서 그 동네에 사셨어요.
0: 마침.
1: 조금 떨어진 네. 데서 또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네. 참 여러 가지로 저는 참 행운한데 힘은 들었지만
0: 네.
1: 제가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아닌가.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콩쿠레를 이제 나갔더니 지금 우리가 다 아는 한동일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신수정 선생님 또 다음에 김덕주 친구 저 네. 이렇게 해서 또 뭐 백건우 씨도 그 부산에 있었는데 콩쿠레는 안 나오셨어요.
0: 네. 아니 어떻게 고시기에 다 그곳에 계셨을까요?
1: 한 동네 비슷하게 저하고 네. 신수정 씨는 한 동네에서 우리가 그냥 소꿉장난하고 놀던 선후배고요.
0: 너무 신기해요.
1: 네, 그리고 한동일 선생님은 이제 그 콩쿠레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알게 됐고,
0: 네.
1: 백건우 씨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합창단의 네. 그 오케스트라에서 또 아마 뭐 악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음악들을 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0: 그럼요. 1세대 피아니스트들의 네, 네. 태동이 그 당시 전쟁
1: 그래서 그냥 같이 다 즐겁게 되네요.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생활화가 되고 이제 뭐 떼놓을 수 없는
0: 네.
1: 저는 그냥 그래서 네. 손이 둘이 아니라 네 개라고 생각하고 손이 두 개가 아니고 네 개라고 생각하고 피아노로 피아노 손 두 개.
0: 그게 어,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 그러니까 제 몸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0: 아. 오직 피아노와 오직 피아노와 함께 사시면
1: 두 개는 내가 쓰는 손이고 두 개는 피아노 치는 손.
0: 네. 아, 네.
1: 네 개.
0: 아, 그래서 따님도 피아니스트가 되셨나 봅니다.
1: 뭐
0: 얼마 전에 김규현 피아니스트께서 네, 이곳 네. 음악실에 이제 김상진 선생님과 같이 출연하셨었어요. 네. 네.
1: 걔 역시 열심히 뭐 제가 꼭 피아니스트를 만들라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0: 아, 어머니께서
1: 어떻게 보면 제가 피아노에 대한 그 힘든 거를 알고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이 그 생활이 힘든 거를 알고 저는 좋아서 네, 했지만
0: 네. 너무
1: 딸한테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본인 역시 또 피아노가 집에 있으니까 장난감인 줄 알았대요.
0: 엄마가 어린 시절 네.
1: 그래서 그냥 가끔 와서 뭐 치고 저거 장난하고
0: 네.
1: 뭐 이게 도지 이게 도면 그 다음날 기현아 이게 무슨 도가 미들 씨가 어디야 그러면 일부러 여기라 그래요. 그리고 날 놀리고 안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장난같이 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조금씩 치면 내가 네. 이제 얘기를 해주고
0: 네.
1: 뭐 하여튼 이렇게 피아노를 정식으로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고
0: 네.
1: 그냥 같이 놀았어요.
0: 아,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랑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김규현 씨가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 얘기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랑 너무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뭐 MBTI 같은 걸 검사해봐도 가장 잘 맞는 사이여서 저는 엄마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1: 그래요?
0: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 아, 정말요?
0: 진짜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1: 근데 왜 제 말을 안 듣지?
0: 어머니께서 안 쳐주셔서 아 저 그 인터뷰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따님께서 김규현 님도 이제 교수님이시죠. 서울대학교 교수님. 엄마 어머님께 같이 포엔즈 하자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경숙 선생님이 따님한테 여름에 더운데 같이 앉아서 치기 힘들다 이렇게 거절하셨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1: 아, 같이 하면 힘들어요. 잔소리가 많고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여튼 그 이 저는 좀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는데 김규현 선생님은
0: 김규현
1: 정확해야 돼서 정확해야 되고
0: 아.
1: 요새 그 젊은 피아니스트를 잠깐 골치 아파요. 너무 네네. 잘 쳐요.
0: 아 대한민국 피아노의 대모에게
1: 너무 실력들이
0: 그렇게 하실 수 있는
1: 너무 실력들이 네. 높아서 그래서 그냥 이 기대하는 게 너무 이 높기 때문에
0: 네.
1: 우리는 적당히도 쳤거든요.
0: 네.
1: 뭐 그렇게 쉽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딸 때문에 공부를 또 합니다.
0: 네, 네.
1: 며칠 전에도 레슨을 한번 받았는데 그 4월 저 4일 그 교향악 축제 때.
0: 네, 네. 아 따님으로부터
1: 피아노 파트를 네. 이제 반주를 해줘야 되니까.
0: 네.
1: 아유 어떻게 심하게 가리키는지.
0: 심하게. 아 너무 그래서, 재밌는데요.
1: 그래서 네. 제가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대들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이제 혼자 악보를 보고 생각하니까 기현이 얘기한 게 다 옳고 제가 그래서 아 정말 또 이제 배워야겠구나 젊은 아유. 피아니스트들한테
0: 네.
1: 고개 숙이고 우리 때 아이고. 하고 우리 때 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 때 정말 호랑이가 담배 필 때거든.
0: 네.
1: 그러니까 뭐 악보도 없어서 악보를 구하려면 가끔 가다가 일본서 오는 그것도 울텍스도 아닌 뭐 이런 에디션이 오면 그거 가지고 하고
0: 네.
1: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악보가 없으니까 명곡집 1, 2권 갖다 놓고 명곡집으로 그냥
0: 그렇죠.
1: 읽으면서 즐기고
0: 네, 네.
1: 그럴 때 하고 요새 네. 애들의 그 공부하는 그
0: 완전히
1: 환경은 정말
0: 다르죠. 얘기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를 한 곡 더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연주해 주실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가운데

0: 칸타빌레였습니다.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3533번 쓰시는 분께서 처음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셨다고, 피아노 선율의 감정이 저절로 되었어요. 최고의 연주입니다. 변정미님께서는 참 솔직하시고 단아하시고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9563번 쓰시는 분, 전혀 녹슬지 않은 기교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2077번 쓰시는 분께서는 심하게 가르침당하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저도 매일 느끼네요 하시며, 또 이제 이야기에도, 음악 분야 이야기에도 막 즐겁게 귀 기울이시며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세요. OPW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대한민국 음악 세대를 마치 동네 이야기를 듣는 듯이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적어주셨고요. 제이님께서는 어머, 김규현 피아니스트가 따님이시군요. 저 찐팬인데 어머님께서 전설인 피아니스트이셨군요 적어주셨습니다. 또 피아노 치시는 모습과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아직도 소녀이십니다 라는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은 소녀이세요. 그 한국전쟁 당시 그 이화 콩쿨에 출전하셨을 때 토끼 모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싶으셔서 콩쿨 나가면 그 이경수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 옷 사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옷을 입기 위해 나가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1: 맞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다 힘들게 살았을 때고 배고팠을 때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레슨을 받으러 가면 그 국제시장을 지나가는데,
0: 네, 네.
1: 거기에 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스웨터 같은 토끼가 달린 스웨터 밑에 초록 치마인데.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남자기를 원했고 밤낮 이렇게 바지 몸빼 바지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바지에 고르땡 바지에다가 그냥
0: 고르땡 바지
1: 고르땡 바지에다 그 머리 1번 그 뭐 뭐라 그러는지 모르세요. 가리야끼 뭐 이런 게 있어요.
0: 네네 네. 짧게 앞머리 잘라서
1: 남자 거지.
0: 네.
1: 한다 그러고 이제 쭉 살아왔기 때문에
0: 네.
1: 제 소원이 치마 한번 입어보는 거고 예쁜 이
0: 예쁜 옷 입어보는.
1: 옷 한번 입어보는.
0: 네.
1: 그래서 어머니가 콩쿨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그걸 사주겠다고.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0: 네, 네.
1: 그거 입고 싶어서.
0: 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주셨겠네요.
1: 사주시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한동일 선생님, 신수정 선생님 다 우리 나가서 입상했을 때 참 재밌는 그룹이었는데.
0: 아.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에 너무나 훌륭한 연주자들이 배출됐고 세계 무대에 서고 있고 믿겨지지 않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1: 말씀입니다.
0: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고
1: 세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지금
0: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1: 분야에서
0: 네. 네. 특히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배출하는 국가가 됐어요.
1: 글쎄 말씀입니다.
0: 네.
1: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정말 그 뭐 젊은 층에 그 뭐 이름을 자꾸 대긴 거지만 뭐 이 임윤찬 뭐 조성진
0: 그럼요.
1: 이런 분들이
0: 네.
1: 정말 제가 들어도 기가 막힌 그 피아니스트들이고 또 이 지금 뭐 세계를 누비고 다니지
0: 네.
1: 않습니까?
0: 아니 한국인들에게 좀 음악성이,
1: 음악성이
0: 타고난
1: 있는
0: 부분이
1: 것 같아요.
0: 걸까요?
1: 네. 그래서 네. 뭐 옛날 그 꽹가리 누르고 뭐 이거 그런 게 다 피에 젖어서 리듬도 좋고
0: 예.
1: 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 네. 나라이고
1: 노래하기 좋아하고
0: 맞아요. 아 선생님 평생을 피아노와 함께 하셨는데 참 연주자로서 또 수많은 도전들을 앞두고 꾸준히 가져온 지켜온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할게요.
1: 원칙이라는 거는 없고요. 원칙이라는 없고 제가 이제 이 서울에 귀국을 하면 했던 해가 1981년 80년 그때인데
0: 네, 80년대 초반 네.
1: 제가 연주 생활을 조금 홍콩에서 좀 했고 학교를 떠나서 연주 생활을 한 실이 별로 없었고
0: 네.
1: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하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귀국을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0: 네.
1: 제가 한국에 와서 제자도 가르치고 음악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0: 아, 너무 제가 겸손하시구나,
1: 자신의 그때 그러니까 그때 뭐 콩쿠르 한번 나가서 상 타고 뭐 하고 뭐 연주 좀 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아는 게 많은 건 아니니까
0: 많은 긴장을 안고 귀국하셨군요.
1: 네,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하면서 이제 계속 서울에서 살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그 원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공을 다 한 거고 뭐 연주를 잘해서 내가 나가서 32개 소나타를 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네. 이제 나중에 그렇게들 오해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속으로는 정말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아니고 아유. 저 자신의 공부를 네. 한 거고 또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곡들은 알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0: 그런 전곡을 완주하셨군요. 네. 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국내 최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 프로코피에프 소나타 전곡, 뭐 차이콥스키 협주곡 3곡 모두 협연하셨고 사무엘 바버 피아노 전곡 완주하셨고 놀랍습니다. 숨이 차네요. 제가 읽기만 해도.
1: 그게 이제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더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좀 느는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동시에 여기에 이렇게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 뜻은 이제 음악회 와서 들어주고 이제 제가 또 치기 전에 애들 앞에서 한번 치고
0: 네.
1: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저도 공부하려고 왜냐면 무대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전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도 참 힘든 무대예요.
0: 어머 그러세요.
1: 얘기하다 쳐야 되잖아요.
0: 지금 얘기하다가 또 끝곡을 청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집중을 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죠. 얘기하고 금방
0: 맞아요.
1: 그래서 네. 제가 악보를 보고 네, 네. 안전하게 하려고.
0: 아, 저희가 그래서
1: 핑계.
0: 아닙니다. 연주자분들께 늘 너무 죄송해요. 연주하시다가 말씀하시냐
1: 레디언데
0: 이러다가 또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하면은 이런
1: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닌데 네.
0: 요새 보이는 라디오를 너무 좋아들 하셔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을 지금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1: 즐겁습니다.
0: 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역시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쇼팽의 즉흥환상곡
1: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들려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골랐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눈으로 보시면서 이 멋진 쇼팽의 음악을 감상해 보시죠. 쇼팽의 즉흥환상곡 C샵 단조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쇼팽의 즉흥 환상곡 C샵 단조 이경숙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80대 피아니스트의 솜씨가 와 서정호님 적어주셨습니다. 6942번 쓰시는 분 이경숙님 자태가 아름다우세요. 아 그리고 피아노 연주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60대인데 피아노 열심히 쳐야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한 시간 내내 들었습니다 라는 소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런 글들도 있네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
1: 아, 그랬어요?
0: 네.
1: 곡이 그런 곡이에요.
0: 곡도 아름답지만
1: 쇼팽이 이 곡은 이 저기가 이렇게 이 아주 사랑했으며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 그러면 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0: 아,
1: 애인을 위해서 썼던 곡인데
0: 네.
1: 퍼블리시가 안 됐기를 바랬는데 누가 나중에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굉장히 그 퍼스널한 곡이라고 네. 생각해요.
0: 저희는 또 아,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또 이입하면서 네. 또 그 스토리에 감동하면서 너무나 감동하며 감상했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훌쩍 갔네요.
1: 아유, 그래요?
0: 네.
1: 아유, 이렇게 바쁜 시간일 텐데 아침 11시면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0: 아.
1: 저는 우리 윤수영 선생님하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다른 분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0: 신윤주 선배님
1: 네, 너무 목소리도 비슷하고 네. 고우시고
0: 아유,
1: 말씀도 재밌게 해주시고 이해도 해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아유, 저야말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무언가에 빠져있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질 수가 있구나. 무엇보다도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깊은 또 깨달음과 깨우침이 있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감사합니다. 또 모시고 네,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감동으로 오늘 이렇게 KBS 음악실 초대석 피아니스트 이경숙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반포 심산 아트홀 찾아가시면 서초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이경숙 피아니스트의 연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효선,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내일 낮 11시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장마철입니다. 갑작스레 쏟아졌다 그치는 소나기와는 달리 장마는 며칠이고 때로는 몇 주고 이어지죠. 장마는 그저 비가 많이 오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내야 하는 날씨 같습니다. 집을 나설 땐 언제라도 우산을 챙기고 젖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신발도 신경 써야 하는 장마철. 때론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는 것 같죠. 언제 몰아치고 언제 그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어려움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시기가 있죠. 이럴 때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물웅덩이를 밟고 걷는 법도 알아야 하죠. 장마철도 끝이 나듯 그 긴 어려움도 언젠가 끝이 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견디는 나름의 방식을 찾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장마철 우산을 챙기고 신발과 옷차림을 살피는 것처럼요.

블랑의 레슈맹 드 라모라, 사랑의 오솔길로 우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요요마의 첼로, 캐트린 스토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사랑의 오솔길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직역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아, 참 우아한 곡이었죠. 오프닝에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법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클래식 연주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이요. 마비되지 않은 나머진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법을 배우거나 또 어려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 뭐 비단 음악가뿐이겠습니까? 생활 곳곳에서 한 분 한 분 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시겠죠.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생활적으로는 장마에 좀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어요.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커피 쿠폰 드릴 수 있어서 문자 메시지로 사연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또 여러분과 제작진이 같은 주제를 놓고 함께 선곡하는 시간이죠.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이사와서 오늘 그 이사온 첫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피 쿠폰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는 그냥 신청곡 넣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생생한 생방송입니다.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를 위해서 2부 선곡표 텅텅 비워놨어요. 여러분이 하나 둘 채워주세요. 5089번 쓰시는 분 커피 잘 받으셨군요. 아, 전라도 광주의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들과 잘 나눠 마셨어요. 커피 드시면서 올해 70세가 되신 저희 차장님 너무 맛있다고 지연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 근데 어째요. 직원분들이 10분이나 되는데 두 잔밖에 못 드려서 제가 송구한 마음입니다. 커피는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신청하신 음악은 부족함 없이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조만간 신청곡 함께할게요. 지은님도 장마철을 마음이라도 뽀송하게 지내보겠습니다 하셨고 4291번 쓰시는 분 엄마가 싸주신 영양 가득 사랑 가득한 도시락처럼 준비해 주신 음악 도시락으로 영혼의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두 시간입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잠시 뒤에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주제 공개할 테니까 그때 많이 많이 즉석 신청곡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생상스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아프리카 작품 89번 듣겠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아프리카 작품 89번이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생상스가 유럽을 벗어나서 뭐 아프리카 대륙과 뭐 이집트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받은 영감, 그 민속 음악들의 느낌을 따라서 또 새롭게 창

창조된 곡인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뭔가 아랍풍의 그런 선율도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당김음이 굉장히 많은 좀 이국적인 취향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0161번 쓰시는 분, 충북 증평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사진관에 손님이 없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곳들은 다니기가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니까 그럴 것 같네요. 성복님께서는 어제 보내주신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원주에서 하셨고 5060번 쓰시는 분, 6개월 아기랑 이유식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첫째 때도 매일 틀어놓고 너무 좋았는데 둘째도 좋은 음악 들으면서 육아하니까 행복이 넘치네요 하셨어요. 아우,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시원한 커피 한 잔 5060번 쓰시는 분께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5691번 쓰시는 분, 공부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고 하니까 우리 꼬맹이들 비 많이 맞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산 바지를 내놨어요 하셨고, 7476번 쓰시는 분, 해가 반짝 나는 것 같아서 빨래 널면서 좋아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다시 쏟아지네요. 보송보송한 느낌 나는 곡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 첫사랑 같은 클래식입니다. 오늘 콩 게시판 이야기 보니까 다들 이제 첫사랑과 결혼하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듣고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첫사랑을 떠올리는 그런 음악들 전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비도르의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로망스를 제필 커너의 플루트과 휴성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로드리고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서르토 세레나데 가운데 3악장 사라우였습니다. 알레그로 데치소였고요. 캐트린 미셸의 하프, 안토니오 델 알메이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비도르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번 가운데 세 번째 곡인 로망스였고요. 제프리 커너의 플루트와 휴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869번 쓰시는 분이 제 생각이지만 이 로드리고의 곡이라 그런지 약간 아랑페즈 협주곡, 안달루시아 협주곡 느낌이 나는군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하프로 듣고 있지만 뭔가 기타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하프의 화려한 기교를 또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의 주제가 첫사랑 같은 클래식이라고 하니까 민지님께서 첫사랑이 뭐죠? 기억이 당최 안 나네요 하셨는데 그 첫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첫사랑 말고 왜 클래식 첫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클래식 FM 첫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때 들었던 시그널 음악이랄지 뭐 첫사랑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첫사랑 음악을 기다릴게요. 1066번 쓰시는 분, 입맛 까다로운 초등학교 4학년 손주. 어제는 가지밥을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다고 엄지 척척합니다 하셨는데 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지밥을 먹을 정도니까 미식가 아닌가. 또 요리를 잘하시나 봅니다. 맛있게. 이번에는 풀커피 F의 교향곡 1번 클래시컬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 듣겠습니다. 암스테르담 기타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1번 클래시컬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4악장 피날레를 암스테르담 기타 트리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수님이 빗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기타 선율이 정신을 맑게 해주네요 하셨고 점호님께서 첫사랑하면 생클, 생클하면 지연씨, 지연씨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눈치껏 보낸다고 하셨는데 아우 저 그런 눈치 안 드렸어요. 아, 점호님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출발 FM과 함께에서였던 것 같아요. 병윤님도 지연씨 출근길 동무가 사라져서 뭐 무지 슬펐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클래식 FM을 이제 처음 DJ로 데뷔한 게 출발 FM과 함께라서 저의 클래식 FM 첫사랑은 출발 FM과 함께가 맞는 것 같네요. 또 출발 FM에서부터 함께해 주신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행지에서 첫사랑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렌체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 피렌체에서의 추억 작품 7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를 카메라 더 베르네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작품 70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였습니다. 카메라타 베르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002번 쓰시는 분 지연 씨 유랑 마치고 생클 부임한 첫날에 커피를 받았더랬죠. 출근길에 이어폰으로 소식 듣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던 기억이 이 반가움 오래 기어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지철님께서는 생클 제목만 들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일매일 듣는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생생 뭔가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1681번 쓰시는 분, 지연 씨 출발이 데뷔가 아니고 가정음악에서 유정호 선생님과 오페라 속 주인공 하던 게 데뷔죠 하셨는데 아 그때는 또 제가 코너에 있었으니까 DJ로 데뷔된 출발 FM과 함께 맞습니다. 그때 연기 참 많이 했더랬죠. 네. 기회가 있으면 또 언젠가 연기 한번. 근데 남자 주인공이 없어서 남자 어떤 출연자가 있는 날에 언제 한번 연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5940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의 아련함은 과히 첫사랑과 닮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브람스의 인터메소 작품 118의 2번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람스의 인터메조 작품 118의 2번이었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멋진 연주 전해드렸는데요. 5940번 쓰시는 분 듣고 계셨네요. 언제 피아노 잘 치는 친구랑 카페에서 티타임 하면서 프람스의 인터메조를 친구가 연주하는 생생한 라이브로 듣고 싶은 마음이네요. 하셨는데요. 저도 음악실 대신 진행할 때 라이브 연주 살롱드 피아노로 이 곡을 직접 피아니스트가 제 눈앞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더더욱 반했던 곡입니다. 2995번 쓰시는 분은 클래식 방송 시작할 때부터 듣고 있는데 40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하셨고 0946번 쓰시는 분은 새로 이사올 집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받아보며 들으니까 참 좋네요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매일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시고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 아르트 매거진 7월호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이번 호 커버 스토리에서는 세계 오페라 무대의 영웅 테너 백석종을 조명합니다. 파바로티의 네순도르마에 전율했던 소년이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런던 코벤트 가든이 서로 이름을 올리려 경쟁하는 세계 정상의 테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실려있고요. 이번 달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와의 내한 공연에서 협연을 선보인 피아니스트 윤홍천, 한예종 교수의 인터뷰, 또 40년 만에 런던 연극 무대로 돌아온 게리 올드만의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예술계 소식을 언제나 발빠르게 또 풍성하게 전해주는 아르떼 매거진 7월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다섯 분께 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금요일에서 이제 수요일로 자리를 옮긴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생생 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
2: 내나 12시 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학창시절 왠지 공부하기 싫어지는 날에 선생님을 이런 말로 조르기도 했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하면서요. 날도 덥고 공기도 습하고 방학도 가까워져서 마음이 붕 뜬 이맘때가 특히 첫사랑 이야기를 듣기에 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첫사랑 같은 클래식입니다. 듣다 보면 괜히 설레는 곡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첫사랑이었던 뭐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곡도 좋고요. 왠지는 몰라도 풋풋함이 느껴지는 마음을 울렁울렁이게 하는 첫사랑 같은 곡들도 환영합니다. 곡 보내실 때 이 여러분이 선곡하신 이유도 살짝 덧붙여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과 KBS 콩으로 추천곡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곡 기다리면서 생생 클래식이 준비한 곡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첫사랑 같은 클래식, 그 첫 번째 곡으로 포레의 무언가 3번입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의 로망스 2번 작품 94의 2번이었습니다. Einfach in He. 엘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와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포레의 무언가 3번이었고요. 파스칼 로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봉용님께서 오보 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하셨고요. 기숙님, 아 그전에도 한번 신청하셨죠. 남편 수술 앞두고 있던 그때 포레의 무언가 청해 들었는데요. 그때 생각에 울컥해지네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은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다 해주셨어요.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 원래는 저희가 준비한 곡을 한 곡 더 듣고 신청곡 이어가려고 했는데 첫사랑하니까 많이들 이것저것 생각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곡 많이 전해주셔서 여러분이 주신 추천곡 하나 둘 열어가 볼까 합니다. 철호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이한 광시곡 가운데 18변주. 세실 우스의 피아노와 사이먼 레트리지미아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곡은 저도 왠지 많이들 청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6120번 쓰시는 분, 우리 가곡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아름다운 곡입니다 하셨고 소희님도 이 곡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가사는 일단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감상할게요.

김효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들으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은 라프와인오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가운데 18변주였고요. 세실 오스의 피아노, 사이먼 매트리지 위하는 시티 오브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은하님. 종현님도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숙경님, 이라면서 튼튼히 내려다보는 비 내리는 바깥 풍경과 음악이 너무 좋다고. 병인님도 따라 불러요. 사람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아, 정말 이 날씨에 녹아내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요.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요. 내 마음 알릴세라 눈길 돌리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요. 영원히 멈추라. 라고 노래하는 곡입니다. 가사도 어찌나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이번에도 또 첫사랑 많이 생각나는 곡들로 여러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1284번 쓰시는 분이 장마철 흐린 하늘 아래서도 가끔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사랑도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고백보다는 어느 날 문득 스쳐간 맑은 눈빛, 말없이 마음을 흔들고 지나간 한 장면처럼 말이죠. 하시면서 청해 주신 드뷔시의 갈색머리 소녀 준비했습니다.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첫사랑 최다 신청곡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1761번 쓰시는 분. 달빛처럼 희미하고 아름답게 남아있는 저의 첫사랑. 이름도 연모였습니다. 20살 풋풋했던 모습 어디선가 듣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셨고. 3261번 쓰시는 분. 그리고 3380번 쓰시는 분. 또 추천해 주셨죠. 드뷔시의 달빛. 무려 28년 전 처음 들었을 때 설렘이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찾아온 진짜 첫사랑 남자친구와의 추억도 잔잔하고 영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직도 그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셔서 달빛,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와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드뷔시의 두 곡이었습니다. 달빛 들으셨고요. 마리사 로블라스의 하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룻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갈색머리 소녀였고요.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혜주님께서 지연씨 40대 아줌마의 메마른 감정에서 오랜만에 첫사랑에 대한 감성을 뽑아봅니다 하셨는데 아마 음악 계속 들으시면 뽑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촉촉하게 젖어들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번에는 952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보니까 아기가 진짜 첫사랑 같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웬만한 사랑 노래를 아이한테 대입해서 들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와 닿는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클래식 첫사랑도 있네요. 너무나 예쁜 선율에 한동안 이 곡만 들었던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 가운데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기에게 이 곡을 전해주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는걸요. 9523번 쓰시는 분의 추천곡 들을게요. 플로레스탄 트리오 토마스 리블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사중주의 플랫 장조 작품 47번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플로레스탄 트리오와 토마스 리블의 비올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영님께서 전 주변에 신부 입장곡으로 이 곡 추천 많이 했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 많아요. 모두 예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아 옛날이요. 나도 이런 아름다운 청춘이 있었는데. 결혼 예비 부부들 보면 많이 부러우시다고.

저희에게는 20여 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음악에 좀 푹 빠져 보시죠. 상민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아, 예,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샌드빌의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고요. 6947번 쓰시는 분, 오늘 같은 날 더더욱 생각나는 곡이라고, 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미켈 스테오도라키스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샌드빌의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듣네요. 묘숙님 그리고 가인님 저에게도 첫사랑과 같은 클래식입니다 하셨고요. 2311번 쓰시는 분, 어릴 때 부모님 결혼식 비디오를 틀어보면 맨 처음 나오는 곡이 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지금 저보다 7살은 어리다니 비디오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하셨네. 아, 비디오 정말 새록새록하네요. 추억이 돋는 곡입니다. 개수님. 그야말로 테이프 늘어지도록 들었었죠 하셨고 5940번 쓰시는 분, 당시에는 집집마다 너도 나도 피아노 치던 시절에 친가댁에 놀러 갔을 때 고모네 사촌 누님이 피아노를 연주하셨을 때 처음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하셨어요. 1403번 쓰시는 분도 30년 전으로 완전히 소환해주는 음악의 힘을 느낍니다. 아름답고 눈물겨운 그 시절의 설렘을 빗소리와 함께 떠나봤어요 하셨어요. 이 빗소리를 음악으로 만든 곡이 또 있죠. 4516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피아노가 취미인 남편이 처음 들려준 곡입니다. 벌써 36년 전이네요. 저에게는 언제나 첫사랑 같은 곡입니다. 결혼 후에 연습할 때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곤 했는데 이젠 피아노 연습도 힘들어하는 나이가 됐네요. 그래도 남편의 연주 참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쇼팽의 빗방울 전주고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쌍송 프랑스와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1947번 쓰시는 분, 제 첫사랑 같은 곡은 바로 드보르자기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제 첫사랑 이름도 현이었어요. 첫사랑 이름 때문이 아니라 클래식 문외 아닌 제가 생글에서 현을 위한 세레나데 처음 듣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지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이 곡,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1악장 모데라토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네벨 마리노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펠즈의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 상송 프랑스와의 연주였습니다. 비와 첫사랑 너무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0878번 쓰시는 분, 5940번 쓰시는 분도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었어요. 맹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비장애인 학생들과 일본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들었던 곡. 이 곡을 잘 설명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네요. 하셨어요. 오늘 첫사랑과 비와 어우러져서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6120번, 1284번, 9323번, 5060번, 4516번, 3261번, 1761번 쓰시는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지니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카를로스 가르델의 El Día que me quieras,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후가, 이플렛장초 작품 모노 35, 에로이카 변주곡이죠.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초 작품 모노 74, 비창전악장을 장 마르티농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백은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포르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KL 378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포르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비플랫 장조 퀘엘 378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 조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모차르트의 이 바이올린 소나타 연작으로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단연코 돋보이는 그런 음반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악기 연주죠.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곡 장 마르티농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이 음반은 이 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잊혀진 명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 마르티농 프랑스 출신으로 프랑스 음악에 정통한 그런 지휘자지만 다른 나라의 곡들도 잘 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비창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러시안들이나 유럽의 다른

대단히 촘촘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진 열기,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면서도 뜨거운 그런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레코딩이니까요. 음질도 뭐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아까운 점은 잔향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전악장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장 마르티농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에이토르 빌라 로버스의 브라질 풍의 바하 5번 가운데 아리아 칸틸레나 울리 헤리켄호프의 팬파이프 콘라트 후보의 기타 연주입니다.

헤이토르 빌라로버스의 브라질 풍의 바하 5번 가운데 아리아 칸틸레나, 울리 해리케 노프의 팬파이프, 콘라트 후보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수많은 피아노 변주곡 가운데 말년에 나온 디아벨리 변주곡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견고하고 치밀한 구성, 깊이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그야말로 외적인 음향 공간을 더욱 확대시키고 또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 중기로 옮겨가는 음악 기법의 한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곡은 작품 번호가 붙여진 많지 않은 피아노 변주곡 가운데 하나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제2주제가 이제 주목을 끄는데요. 베토벤이 좋아하던 선율입니다. 이 선율은 맨 처음에는 12개의 콩트르당스의 7번 곡, 이어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마지막 악장에서도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숙한지도 모릅니다. 글렌 굴드는 바흐만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의 변주곡도 자주 연주했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후가 이 블레장쇼 작품번호 35, 에로이카 변주곡,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푸가 이플레창쇼 작품 번호 35 에로이카 변주곡으로 압축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똑깍똑깍한 그 터치 보지 않아도 굴든 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7번 비플레창쇼 안너 빌스마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베이스 미올론의 연주입니다.

보카리니의 첼로와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7번 B플랫 장쇼 안너빌스마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베이스 비올론의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곡만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입니다. 정말 고약한 구석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피아노 곡 세 곡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은 파고드, 그라나다의 저녁, 비오는 정원입니다.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다면 상상력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1903년 9월 7일 월요일 미쉐에서 당신의 충실한 친구 클로드 드뷔시.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드뷔시는 1903년 7월 10일 아내와 함께 부르고뉴에서 여름을 지내면서 판화를 완성했습니다. 파고드에는 동양을, 그라나다에는 스페인을, 비오는 정원에는 프랑스를 담아냈죠. 실제 여행 기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풍경과 문화를 음악으로 그려낸 세 편의 풍경화였는데요. 그 세 편의 풍경화를 완성하고 드뷔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다면 상상력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 드뷔시는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다면 상상력이 대신 여행할 수 있다고 했죠.

폴 베를리네시의 클로드 드뷔시가 곡을 붙였습니다.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 일플레우 동몽괴예요. 메조소프라노 수잔 버클리의 목소리, 이언 번사이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고요. 7월 8일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잘 넘기고 이제 수요일에 허리를 지났습니다. 흔히 수요일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한 시간 눈을 감고 음악으로 드뷔시처럼 상상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요?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 준비했는데요. 이 곡 지동민님의 신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테너 존 노의 노래, 윤자은의 피아노, 융스트링이 함께합니다.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소프라노 이혜원의 음성, 이선미의 피아노, 윤여훈의 첼로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허림 씨 윤학준 곡의 마중, 테너 존 노의 노래, 윤재은의 피아노와 융스트링이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아리아를 준비했어요. 안토니오 체스티의 인토르노 알미돌미오, 나의 님 계신 주위에, 소프라노 라켈 안두이사가 노래합니다.

이탈리아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체스코 카이로네의 깰라 돌체 마돈니나, 아름다운 그 여인, 바리톤 레오누치의 목소리로, 앞에서는 안토니오 체스티의 오페라 오른테아의 아리아였죠. 나이님 계신 주위에 소프라노 라켈 안두이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틴 볼레로 작곡가로 익숙하시죠? 멕시코의 아르만도 만사네로 곡 에스타 따르데 비오베르, 어제 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리사 오노의 목소리로 전해

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서 두 곡 들을까요? 양치기 임금님 중에서 라메로 사로 콘스탄테 변함없는 사랑을, 이 곡 소프라노 레골라 뮬레만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윈드 플로이드의 트렌 앤 플리젠,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가 부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웬디어 플로이드의 트렌 앤 플리젠,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테너 스트로트 버로우즈의 노래,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오페라 양치기 임금님 중에서 라메로 사로 콘스탄테, 변함없는 사랑을, 소프라노 레골라 뮬레만이 노래했고요. 운베르토 베네디티 미켈란젤리가 지휘한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오늘은 런던 보이시스의 목소리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모리스 라벨의 파반느, 뿌이농퐁 디펑트,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런던 보이시스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시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리죠.

19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전원적 삶과 소박한 가톨릭 신앙을 노래한 시인이자 소설가 프랑시스 잠. 그의 대표적이자 아름다운 목가적 소설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클라라 델레베즈입니다. 옛시대 지방 귀족 델레베즈 가문의 소녀 클라라의 내면을 통해서 그녀의 삶과 기억, 신앙을 그려낸 목가적 소설이죠. 부제가 옛시대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클라라가 집안에서 깨어나

자신의 일상과 가족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시골의 옛집, 예배당, 정원, 집안의 오래된 사물과 풍습 속에서 자라면서 이 모든 것이 가문의 과거와 신앙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클라라는 특히 세상을 떠난 삼촌 요아킴과 그의 약혼자였던 아름다운 젊은 여인 로라를 자주 떠올립니다.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과 죽음은 집안 곳곳과 정원, 작은 예배당의 흔적으로 남아 클라라의 감정과 신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집 뒤편의 정원, 작은 예배당, 오래된 가구와 옷, 성물들은 클라라의 내적 독백과 결합해 기억의 공간이 되고 그녀는 그 공간들을 거닐며 가족사, 사랑과 죽음, 신앙을 상상과 기억 속에서 다시 구성하면서 자신이 그 연속선 위에 있음을 자각해냅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클라라가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 순수에 대한 동경, 하느님을 향한 막연한 사랑이 서서히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프랑시스 잠 특유의 전원적 세계관, 가톨릭 세계관 속에서 클라라는 옛 시대 한 젊은 아가씨로서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과거, 신앙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런 프랑시스 잠의 목가적 세계의 영감을 받아 소설의 내용을 노랫말로 옮겨낸 프랑스 가수가 있습니다. 마리 라포레인데요. 그녀의 노랫말에는 죽음과 천국에 대한 동경, 평화로운 안식을 꿈꾸는 서정적이고도 명상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기억 깊은 곳에는 숨겨진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면 푸른빛으로 물들고 검은 붓꽃이 피어나던 정원, 수없이 꿈꾸어온 그 정원,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버려진 라우라의 무덤 곁에서 나는 알 것입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보리수나무 아래 우물이 어디 있는지, 여름날이면 그 우물물을 마시곤 했지요. 향기로운 꽃들 사이를 헤치면 차갑고 검푸른 이끼가 드러나고 놀란 지네들이 몸을 숨기던 곳, 버려진 로라의 무덤 곁에서, 아, 나는 그 정원에서 죽고 싶습니다. 커다란 소나무가 드리운 고요한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장미들이 마침내 다시 피어나기를. 내 기억 깊은 곳에는 숨겨진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푸른빛으로 물들고 월계수와 백리향이 자라던 정원, 그곳에서 나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향기로운 클라라의 무덤 곁에서. 우리는 다시 웃게 될 겁니다. 참새떼가 날아오르듯 가볍게. 젊은 소녀들의 맑고 환한 웃음처럼, 시냇물처럼 싱그럽게 흐르는 웃음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처럼 우리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되어 있던 날들, 꽃이 만발한 정원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을 수 있었던 그날들을, 아, 나는 그 정원에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커다란 소나무가 드리운 고요한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장미들이 마침내 다시 피어나기를, 그곳에서. 프랑시스 잠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마리 라포레의 시는 18세기 작곡가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선율에 얹어져서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그 노래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 프리에르 뿌르알레오 파라디입니다.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1악장 선율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노래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 프레에르 부할레오 파라디였습니다. 마리 라포레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음악이 딱 한 곡 남았네요. 지난주부터 일주일 정도 함께 음악을 들으며 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저도 참 좋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홍소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보내드릴게요.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평화로이 쉬시는 나의 님이요. 레스타 임파체 이돌로 미요. 바리톤 레나타 브루스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새들이 느리게 날아와 앉곤 했는데 어디까지 날아보았을까 생각하면 뭉클해진다. 나뭇가지가 잘 알았다고 조금 흔들리고 누군가 숨겨둔 슬픔 같은 것들이 잘 익으면 열매가 될 것이다. 이승희 시인의 또 다른 여름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은 것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디까지 날아왔다 왔는지 또 무엇을 보았는지 들려주면 나무는 알았다고 조금씩 가지를 흔들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새들이 앉았던 자리, 또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 그늘에 누군가 숨겨둔 슬픔까지 결국은 열매로 익어가는 거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여름 나무는 오늘도 그 무성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을까요? 이정면 작곡 진경을 위한 사계 가운데 여름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주인의 25연 가금연주입니다.

이정면 작곡 진경을 위한 사계 가운데 여름 들으셨습니다. 이주인의 25연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이승희 시인의 또 다른 여름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나무에는 정말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네요. 새들의 이야기, 누군가 숨겨두고 간 마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시였습니다. 여름나무가 바람이 흔들릴 때 들리는 서늘한 소리가 있죠. 그때 나무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류 여유 함께 하겠습니다. 조용욱 작곡 옛날 이야기하던 오후 이어드립니다. 곱별의 해금과 유흥열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은영 작곡 긴 사랑 긴 이별 들으셨습니다. 사랑을 살 수도 이별을 팔 수도 없네요. 사랑을 사자 하니 사랑 팔 이 뉘 있으며 이별을 팔자 하니 이별 살 이 뉘 있으리. 사랑 이별을 팔고 살 이 없으니 긴 사랑 긴 이별인가 하노라. 여창가구 반우반계 환계락의 노랫말을 새롭게 부른 곡이었습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게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용욱 작곡 옛날 이야기하던 오후 들으셨어요? 이 곡은 꽃별의 해금과 유흥렬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죠.

조정에서 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데도 백성을 해치는 묵은 폐단은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런데 혹 암행어사가 돈다는 소문을 들으면 큰 고을, 작은 고을 할 것 없이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시골에 힘 있고 돈 많은 무리들도 모두 숨기 바쁘다. 그러니 어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만약 죄를 엄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어야만 감히 방자하게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잘못을 고발해도 감사가 덮어줄 뿐만 아니라 대신이 나서서 그의 죄를 벗겨주기까지 하니 제도가 날로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성호사설 중에서 암행어사에 관한 글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각 도마다 감사가 있었죠. 감사는 여러 고을의 폐단을 살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패한 자들의 죄를 덮어주고 있고 조정의 대신들이 나서서 옹호를 하기까지 하니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행어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을 수령이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덮어주려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네요. 대개 말세의 정치는 순박한 옛날과 다르니 깊이 캐내어 악을 징계하지 않으면 착한 백성이 해를 입는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성호 이익도 그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착한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오늘 천년의 향기 궁중음악 동동 듣고 왔습니다. 집박의 성경린,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도널드 워맥 작곡 해태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의의 수호자 해태, 옳고 그름에 대한 본능적인 지혜로 죄인을 단죄하고 의인을 보호하는 해태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선조 가야금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박세현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시죠.

해세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산조가금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워맥 작곡 해태, 박세연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조은행 작곡 해무 함께하시죠. 이용구의 계량단소,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 박천지의 장구장단입니다.

조원행 작곡 해무, 이용구의 계량단소, 문양숙의 갈금연주, 박천지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사는 문우들이 제주에 내려와서 사흘을 함께 보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제안했다.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썩 괜찮은 제안이라고 여겨서 따르기로 했다. 듣기 좋은 말은 환심을 사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이었다. 비방하는 말이나 때에 맞지 않은 말, 사실이 아닌 말, 거친 말, 무의미한 말, 성난 마음으로 하는 말 등을 서로 하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일 테니 대체로는 선의를 갖고 하는 것이 듣기 좋은 말일 것이었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집 꽃이 화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듣기 좋은 말,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만 좋은 말, 아첨하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글에서 듣기 좋은 말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지 않은 말, 비방하지 않고 성내지 않은 말, 진실한 말,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겠죠. 듣기 좋은 말로 대화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까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고 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낸 사흘간은 마치 단꿈 같았다는데요. 말하는 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해질 수 있는 거였나 봅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에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이어가야겠다고 시인은 생각했다는군요. 우리도 어딘가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먼저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기로 해요.

정겨운 작곡 아름다운 날들 해금살롱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이었습니다.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죠. 송강 정철의 쇼에 나오는 한 구절 오늘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베어내서 달을 만든다면 그 달은 어떤 모양이고 또 얼마나 밝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처럼 걸어둘 수 있다면 누구의 밤을 밝혀주고 싶으세요? 오늘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평온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아빠가 딸을 안고 비가 쏟아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첫 돌을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아기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너에게 처음으로 비를 소개해주는 날이야. 그리고 아빠는 딸을 팔에 꼭 껴안고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딸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짧은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빠가 비를 처음 소개해 준 날, 아기는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흐뭇하게 저장돼서 아기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빠는 앞으로도 딸에게 처음 소개해 주는 것이 많겠죠.

나무를 소개해주고 운동장을 소개해주고 저녁 노을을 소개해주고 별을 소개해주고 아빠가 딸에게 소개해주는 것 중에는 라디오와 음악도 있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라우렌스 반 로이엔 네덜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그의 피아노 연주로 Flowers for a Lady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죠. 김소현 씨 아름다운 오프닝 글이 눅눅한 심신을 보송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주 예쁜 모습으로 시작했죠. 표지은 씨, 제게 베토벤, 테너 엄정행 같은 클래식 음악의 세계와 영화를 알게 해주신 아빠를 떠올려보는 오프닝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화자 씨,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오, 근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아니, 너무 속상해요. 아, 저도 참 속상한데요. 네. 꼭 세상의 모든 음악 매일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셨어요. 아, 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혹시 또 걸려오면, 네. 그때는, 꼭 붙들고 끊어지지 않게, 네.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다시 걸려오면은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잊지 않고 꼭 말씀해 주시겠죠? 이화자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엔 풍성한 선물도 있습니다.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했는데요. 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네, 좀 전에 이화자 씨처럼 말이죠.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또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주안 휘베르투,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가수죠. 주안 휘베르투의 노래 가운데 자신의 딸, 당시 6살이었던 베베우 휘베르투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쓰고 부른 곡입니다. 제목이 왈츠예요. 왈사. 딸과 함께 왈츠를 추는 모습이 그려지죠. 주안 휘베르투의 왈사 들어보시죠.

네,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두 곡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브 듀테이의 샹송이죠. 뭐 그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ndre un enfant,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 데려가요 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부제가 아 마르틴, 마르틴에게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마르틴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조앙 쉬베르트의 곡인데요. 당시 6살이었던 딸 베베우, 나중에 성장해서 역시 가수가 됐죠. 베베우를 위해서 쓰고 연주하고 노래한 곡 발사, 왈츠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을 신청하면서 마음을 전해오신 분들 두 분 계십니다. 3055번 쓰시는 분, 7월 8일은 저희 남편 75세 생일입니다. 축하곡으로 이 곡, 디뷔시의 이 곡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기를 바라며 하셨네요. 네, 축하곡 아마빛 머리의 소녀 들려드리고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10번 쓰시는 분, 우리 첫 손주 승유가 미숙아로 태어나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승유 이유식 만들며 듣고 있네요. 다행히 이유식을 잘 먹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합니다. 승유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신청곡 이어드리죠. 커피도 한잔 하시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죠. 먼저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라피 오슈브 들랑 전해드리죠. 이 곡은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 슈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네덜란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루드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유저 MI3님께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이른 여름 휴가로 쉬고 있습니다. 장마철 날씨와는 반대되는 왠지 쨍하고 눈부신 햇살 아래 파란 물빛이 떠오르는 이 곡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네. A Summer Place. 1959년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트로이 도나휴와 산드라 디 주연의 영화였죠.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막스 스타이너가 맡았었죠. 이 곡 A Summer Place는 뭐 보컬 버전도 많고 여러 연주 버전도 많은데 이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가장 그래도 익숙하면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루즈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아마 빈머리의 소녀,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과 슈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강영실 씨께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는 02-2056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네, 8446번 쓰시는 분은 언제나 울림을 주는 오프닝 둘째 임신 34주 차인 임산부는 퇴근길에 눈물부터 또르르 흐릅니다. 20년 전 저의 20대부터 함께 해온 새음에 늘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6시부터 기다리면서 들어야 할 이유가 되죠. 네, 아기와 함께 퇴근 중이시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커피는 안 드실 테니까요. 과일 음료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859번 쓰시는 분, 36주차 임산부입니다. 낮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신랑이 꼭 에어컨 편하게 켜고 있으라고 하네요. 신랑 고마워 라고. 아, 요즘 더워서 켜야 돼요. 네, 아기도 더워하지 않을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께도 과일 음료로 찾아보겠습니다. 085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70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엔딩 크레딧에 흐르던 맑고 투명한 수잔나 맥코클의 목소리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남반구의 3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 들려드리고 커피도 한 잔 보내드리죠. 청하신 곡 The Waters of March, 3월의 물이라는 제목이죠. 포르투갈어 원제는 아구아 수지마르스 이고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3월의 빗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브라질에서는 3월이 장마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3월의 빗물이라는 제목의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을 미국의 재즈 가수 수산나 맥코클이 노래합니다.

두 곡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나이경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토 메네스카우의 목소리와 기타, 마르코 수자노의 퍼커션 연주가 함께한 곡 히우라는 곡이었어요. 히우는 강이라는 뜻인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말하기도 하지요. 네, 이 곡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가 됐어요. 그렇죠? 이 여름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이끌어줄 아티스트 나희경의 목소리였는데요. 다음 주에 그 특집, 장르 특집 당신을 위한 보사를 위해서 나희경 씨가 그 준비 노트를 보내주셔서 미리 받아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생방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하고요. 목요일에는 콩 스튜디오 콩에서 라이브 연주도 들려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수사나 맥코클이 노래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곡 The Waters of March, 3월의 물, 3월의 빗물 들으셨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북을 포함한 2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그리고 세 번째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았고요.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

연주부터 귀에 익은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 음을 함께 듣고 있는

몇 날 며칠 비가 이어지는 장마철은 어떤 계절보다 우울이라는 감정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류의 유전자에는 비 오는 날이 우울과 고독의 감정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건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군요. 쿠바의 누에바트로바 운동을 이끈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1988년에 발표한 오 멜랑콜리아라는 음반에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가 살았던 격랑의 시대를 생각하면 우울은 늘 입고 다니는 외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반의 제목과 같은 오 멜랑콜리아라는 곡에서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선율을 빌려왔고 우울을 매력적인 연인으로 의인화했습니다. 왜 베토벤의 비창이었을까요? 1790년대의 끝자락,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피워낸 비창 소나타는 인간의 고독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게 승화시킨 곡이죠. 청력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던 절망 속에서 탄생한 이 곡이 우리 안의 우울을 표현하기에 가장 잘 맞는 선율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우울을 도망쳐야 할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드는 정서로 받아들였죠. 음유시인답게 멜랑콜리아를 매력적인 존재로 의인화했습니다. 챙이 넓은 여름 모자 파멜라를 쓰고 한 손에는 로르니에트라고 불리는 고풍스런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쥔 채 양귀빛꽃 단추를 달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연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아가씨가 다가왔지. 이 변덕스러운 아가씨는 나의 친구처럼 다가와 아주 얇은 얼음 꽃잎으로 내 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네. 오 멜랑콜리어, 나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침묵의 연인. 우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연인으로 맞이하는 시선. 누구보다 우울과 고독 속에서 힘겨웠을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그려낸 멜랑콜리아가 비에 젖은 날들을 보내는 우리에게 보내온 선물 같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함께 들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진정한 음유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민중음악 누에바 트로바의 주역이었고 화려한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며 화려한 세션 없이 자신의 목소리와 영혼으로 무대를 꽉 채운 음악가였죠. 무엇보다 그는 저항의 메시지조차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정제해냈습니다. 평생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는 혁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인류애를 먼저 생각한 시인이었죠. 고독, 존재의 본질, 사랑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그의 모습이 오늘 들려드린 오 멜랑콜리아에도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쿠바의 거장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오 멜랑콜리아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 노래의 전주에 사용됐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죠. 스티븐 코바체비치의 연주입니다.

한번 끝날 듯하다가 후주가 다시 이어지죠. 아스타케테 코노시였습니다. 후안 가브리엘이라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 이 곡을 원곡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디 블라시오의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울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후안 가브리엘의 목소리, 아스타케테 코노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당신을 알기 전까지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괴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했어요. 가요. 나의 슬픔으로부터 가버려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좀 반어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죠. 네, 아스타케테 코노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스티븐 코바체비치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지금 나오는 곡 선곡이 너무 좋아서 문자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는데 한 6개월 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좀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잘 와닿는 그런 느낌의 라틴 팝이죠. 네, 후안 가브리엘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죠. 홀리콜의 목소리였는데요. I want you 였어요. 이 곡 톰 웨이츠의 곡을 홀리콜이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When I Fall in Love 이 곡은 빅터 영이 작곡한 영화 One Minute to Zero라는 1950년대 영화의 주제곡이죠. 넷 킹 콜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시는 When I Fall in Love를 마일스 데이비스 퀸테트, 마일스 데이비스 오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3892번 쓰시는 분, 노포동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주식 폭락으로 다운됐는데 좋은 음악으로 기운내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오늘 그런가요? 네. 아, 그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3787번 쓰시는 분, 요즘 비슷한 기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디 노포동님, 지금 샵 9310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위로의 커피 한 잔, 네. 네? 네네. 아, 번호가 아니고요. 3892번 쓰시는 분, 샵 9310으로 문자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현숙이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친해진 휘자님이 수술받을 일이 있다고 했는데 쾌차하길 비는 음악 하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 나누시던 분의 소식에 서로 걱정해주고 또 챙겨주시네요. 한 가족처럼 말이죠. 네, 신청곡 들려드리고 휘자님이 언젠가 신청하셨던 아베마리아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이 곡을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라쉬 다니엘손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니카라구아 출신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라쉬 다니엘손의 베이스 연주로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를 전해드렸습니다. 6384번 쓰시는 분, 직장 숙소 주파수가 최근에 갑자기 잡히지 않아서 한참을 못 듣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심신의 안정이 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함께 하시죠.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지동민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여러 시간에 많이 들어봤지만 이 곡은 딱 요맘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를 정하셨어요. 그렇죠? 네, The Lonely Shepherd, 게오르게 잠피르의 팬플루트, 그리고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칠레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 그녀가 노래한 푸에르토몬트, 칠레 미녀였는데요. 푸에르토몬트 항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며 다시 찾은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외로운 양치기, The Lonely Shepherd. 이 곡은 기오르게 잔피르의 펜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두 분, 음반 당첨자 두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제주에서 정원 돌보며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정리할 때쯤 새음이 시작되고 해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모든 근심과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시면서 CD를 신청해 주셨네요. 신청곡은 조만간 들려드리고 오늘은 CD 선물 드리겠습니다. 7674번 쓰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4851번 쓰시는 분, 지난주 지인 집에 초대받아 그분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LP를 청음했는데요. 감흥이 새롭습니다 하시면서 고마운 분과의 일화를 적어주시면서 LP를 신청하셨네요. 신청곡도 조만간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LP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CD 당첨된 7674번 쓰시는 분, 그리고 LP 당첨된 4851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1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요즘처럼 온 세상이 눅눅한 장마철이 되면 유독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음악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마치 그 시절 홍콩의 거리,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있거든요. 눅눅한 공기마저 낭만적인 필터로 바꿔주는 홍콩 영화 음악의 마법. 그 아련한 감성에 푹 젖어보고 싶어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나요? 네, 영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넷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입니다. 키사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또 다른 Gracias a la vida 였습니다. 삶에 감사해. 비올레타 파라의 곡을 또 그동안 자주 전해드렸던 메르세데스 소사의 버전과도 다른 얼마 전에 또 차벨라 바르가스의 느낌과는 또 많이 다른 제가 보기엔 존 바이스의 버전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싶은 버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즈 가수, 그 재즈와 월드 뮤직을 넘나드는 가수 마리아 샤모 그리고 블루 브라질이라는 밴드, 그러니까 그녀가 블루 브라질의 리더입니다. 마리아 샤모와 블루 브라질의 Gracias a la vida를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넷 킹 콜의 Kisses, Kisses, Kisses.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였습니다. 트로트만 좋아하시는 엄마가 저랑 드라이브하면 강제로 클래식 FM을 들으셔요. 이젠 익숙해지셨다 하네요. 쇼팽의 유일한 첼로곡 첼로 소나타 듣고 싶어요. 첼로 소리는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요. 9506번 쓰시는 분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머니도 클래식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죠. 네, 청하신 곡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2악장 라르고 트루스메르크의 첼로 루이 로르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아직 작가가 아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와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죠. 서로 책에 관심이 많으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장난처럼 그의 여자친구가 추리소설을 써보면 어때?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움베르토 에코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추리소설을 써야 한다면 최소한 500페이지 분량은 돼야 할 거고 배경은 14세기 중세 수도원이 될 거야. 그리고 책장에 독을 발라두고 그걸 넘기며 읽던 수도사들이 차례로 독살당하는 이야기겠지. 짐작하셨겠지만 무심코 던진 이 말은 결국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훗날 움베르토 에코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아마도 그가 무심코 뱉은 말에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꿈이나 열망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오랫동안 중세를 연구했고 기호학자였으며 수많은 노트를 쌓아두고 있었으니 그때 나는 대화가 결국 오래 마음속에 머물던 이야기에 형태를 부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최대 수혜자는 움베르토 에코 자신이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은 대체로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말을 밖으로 내던지는 무모함도 필요하죠.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말을 문득 밖으로 꺼내서 말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와의 약속이자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도록 나를 그런 벌판에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멋진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본 사람이 될 테니까요.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분명 서로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닌 거였죠.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으니까요. 생각을 한번 말해버리기. 우리의

이게도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칼 젠킨스의 두 대의 하프를 위한 협주곡 Over the Stone 가운데 이 악장 Somnium Aeternum Eternal Dream 이었습니다. 카트린 핀치의 하프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펼쳐진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사무엘 니더하우저가 연주하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드뷔시의 바다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1969년에 창단된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15살에서 25살 사이의 스위스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4월 공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독일 출신의 젊은 지휘자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밀덴베르거는 지금 현재 토리노 레지오 극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죠. 이번 음악회 서두에는 프랑스의 작곡가 릴리 블랑주의 곡 두 곡이 연주됩니다. 릴리 블랑주에는 로마 대상을 수상한 여성 작곡가지만 안타깝게도 1918년에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른 죽음을 맞이한 작곡가죠. 하지만 그의 몇 안 되는 작품들이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 첫 곡으로는 릴리 블랑주의 슬픈 저녁에가 연주됩니다.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릴리 블랑쥬의 슬픈 저녁에를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30일 쥐리히 공연 그 다음 곡 역시 릴리 블랑쥬의 곡입니다. 릴리 블랑쥬의 봄의 아침을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릴리 블랑쥐의 봄의 아침을 들으셨습니다.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릴리 블랑쥐의 곡에 이어서 까뮈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이 그 다음 곡으로 연주됩니다. 이 곡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생상스 음악 특유의 개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전곡은 모두 3개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 부분이 쉼 없이 연주되기 때문에 단악장처럼 느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의 간결함과 우아함 그리고 재치가 돋보여서 그런지 오늘날 이 협주곡은 첼로 협주곡 중에서도 자주 연주되고 있는데요. 오늘 듣고 계신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첼리스트 사무엘 니더하우저가 첼로 연주를 맡았습니다. 자, 그럼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레토 콘 모토, 3악장 템포 프리모, 이렇게 전악장을 사무엘 니더하우저의 첼로,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파미우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사무엘 니더하우저 그리고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가운데 백조를 감상하셨습니다. 첼리스트 사무엘 니더하우저가 앙콜로 선보인 연주였는데요. 사무엘 니더하우저의 첼로 연주, 그리고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펼쳐진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펠릭스 밀덴베르거는 1990년 독일 출생의 젊은 지휘자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지휘자인데요. 지난 2018년에 도나텔라 플릭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로 2년간 활동을 했고요. 프랑스 국립교향악단과 쥐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등에서 파보 예르비 그리고 사이먼 레틀의 어시스턴트 지휘자로도 활동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리노 레지오 극장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음 시즌부터 브란데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 쥐리히 공연 후반부에는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드뷔시는 이 바다라는 작품을 교향시가 아니라 교향악적 스케치라고 불렀죠. 그만큼 이 곡을 들으면 시각적인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모두 세 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곡 바다 위에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시작해서 제2곡 파도의 놀이, 제3곡 바람과 바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네, 청소년 음악가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30일 쥐리히 공연에서는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됩니다. 프랑시스 뿔렁의 발레 암사슴들 중에 렉 마주르카를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프랑시스 뿔렁의 발레 암사슴들 중에 렉 마주르카 들으셨습니다. 펠릭스 밀덴베르거가 지휘하는 스위스 국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지난 4월 30일 스위스 쥐리히 톤할레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음악회에서 첼로를 연주한 사무엘 니더하우저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소곡 작품 번호 73, 1악장 사르툰트 및 아우스트룩, 2악장 레파프트 라이트, 3악장 라쉬 운트 및 포이어 이렇게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무엘 니더하우저의 첼로 연주,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 소곡 작품 번호 73 전 3곡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사무엘 니더하우저 그리고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음반으로 릴리 블랑주의 오래된 정원에서를 들으시겠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에밀 나우모프입니다.

릴리 블랑주의 오래된 정원에서를 감상하셨습니다. 에밀 나우모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KBS 교향악단의 828회 정기연주회를 롯데 콘서트 홀로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휘는 안토니 헤르모스가 맡았고요. 바이올린 연주엔 네마냐 라드로비치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마게나르의 시라노드 벨주락 서곡이 첫 곡으로 연주되고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가 연주됩니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 작품 번호 45 가 연주되는데 내일 KBS 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 중계 방송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FM 실황 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수많은 복서들이 펀치가 세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맷집으로 이깁니다. 유승환 감독이 영화감독 지망생들을 위한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맷집은 권투 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애써 준비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끔은 링 한쪽 구석에 몰린 것처럼 어디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먹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버티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몸을 최대한 웅크려 충격을 최소화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라운드를 위한 종소리를 기다리며 버티는 힘. 견딘다는 것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라운드 한 라운드를 힘겹게 버티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믿고 잘 견디세요. 어떻게든 견뎌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소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입니다.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입니다.

김민부 씨의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 테너 이문균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수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였습니다. 나재인 씨 백병동 곡 빨간 송류,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나재인 씨 백병동곡 빨간 송류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의 노래로 이어서 이혜인 씨 임준희 곡 라일락 테너 이영화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박문호 씨 김규환 곡 이미 오시는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바보라 맥클린톡은 1983년에 노벨상을 받은 여성 세포 유전학자다. 그녀는 평생 옥수수를 통한 유전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엔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리를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학계는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이 때문에 맥클린톡을 비웃다 못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손가락질했다. 맥클린톡은 상처받아서 더 이상의 논문 발표를 중단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개념의 변화가 일어날 때를 그저 견디면서 기다렸다. 10여 년 후인 1960년대 후반에 마침내 그 기다림이 성과를 거뒀다. 맥클린톡이 옳았다는 게 드러난 거다.

주위에서 날 비웃고 무시할 때 때로 맞서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한편으론 나 자신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조용한 견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이 그 견딤이 마침내 진가를 발휘하는 날이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글라즈노프의 멜로디 작품 20-1, 장안나의 첼로,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2주 동안 계속되죠. 저희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는 지난 설 특집에서 전해드린 악기별 베스트 음악들 다시 듣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때 방송한 청취자 참여 사연과 신청곡은 이번에는 제외시켰고요. 일부 곡들을 또 추가하고 연주자들도 일부 변경해서 다시 듣는 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뭔가 새롭게 다시 고쳤습니다. 첫날 피아노와 또 둘째 날 바이올린 베스트 곡들에 이어서 오늘은 밤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첼로의 음악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두 시간도 조금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프로그램이 청취율 조사로 전투적인 홍보를 할 때 저희는 겸손하게 이전 결과에 감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바로 그 방송이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자, 매혹적인 첼로 소품곡들 네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 1번 프렐류드, 이어서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57-4,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100조입니다. 함께 하시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 1번 프렐류드, 야노 시타코의 첼로 연주였고요. 이어서 마스나의 타이스 명상곡, 세바스티안 꼬메르티의 첼로, 미리암 키오의 하프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도이치 번호 957의 4, 솔 가베타의 첼로, 이리나 자흐하렌코바의 포르테피아노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에 백조였습니다.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마이클 틸슨 토마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로맨틱 첼로 곡들 다섯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로망스 F장조 작품 78의 2, 툴스 메르크의 첼로, 장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고티에 카피스옹의 첼로, 파리 추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요. 가브리엘 포레의 꿈을 꾼 후에, 지안왕의 첼로, 웨란 주엘쇼의 기타입니다. 이어지는 드뷔시의 아름다운 저녁, 보수와 린 하렐의 첼로, 브루노 카니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 요셉 요아임 라프의 카바티나, 얀 포글러의 첼로, 헬무트 브레니가 주의하는 드레스덴 카펠 졸리스텐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로망스 F장조 작품 78의 2,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포르의 꿈을 꾼 후에, 두비스의 아름다운 저녁, 라프의 카바티나, 이렇게 다섯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시 듣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중 첼로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유시와 시인이 엮은 마음챙김의 시에 수록된 마야 안젤루의 시 나는 배웠다의 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10대의 마야 안젤로는 매일같이 회사를 찾아가 항의했고 덕분에 전차 차장이 됐습니다. 또한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최초로 장편 영화 대본을 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 형식의 자서전을 7권에 걸쳐 출간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 7권, 세 장이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엄마, 나, 그리고 엄마 등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출판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시 나는 배웠다 중에서 앞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마야 안젤로. 나는 배웠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굳은 날과 잃어버린 가방과 엉킨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이 세 가지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당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들이 당신 삶에서 떠나갔을 때 그들을 그리워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삶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수 글러브를 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유시화 시인의 편집으로 만나본 마음 챙김의 시에 수록된 마야 안젤루의 시 나는 배웠다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라마니노프의 보컬리제였고요. 요요마의 첼로, 바비 맥퍼린의 음성이었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디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68 중에 2번 에어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입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후복현 번호 7B의 1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하인리 슈프의 첼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애수로 젖어드는 그런 느낌의 첼로 음악 두 곡입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이어서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의 작품 47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베르너 토마스의 첼로, 한슈다들마이어가 주의하는 위넨 체인보 오케스트라였고요. 지금 들으신 막스 브루흐의 콜드 드라이 작품 47, 자클린 뒤프레의 첼로,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다시 듣는 특집 5세계 클래식에 물들다 첼로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첼로계의 전설들이 함께하는 두 곡입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85 중에 사막장 아다지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겐나디 로제스벤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카탈루냐 미뇨, 새 노래, 파블로 까잘스의 첼로입니다.

첼로의 전설이죠. 로스트로포비치와 카잘스의 연주였습니다. 실황 연주로 보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추오 작품 85 중에서 사막장 아다지오, 무르세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겐나디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까탈루냐 미뇨 새해 노래 파블로 카잘스, 파우 카잘스의 첼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첼로 추천곡입니다.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65 중에서 사막장 라르고, 툴스 메르크의 첼로, 레이프 오비 안스네스의 피아노입니다.

아스트로피아 솔라의 리베르탱고, 송영훈의 첼로, 탱고 4중기단, 쿠아트로 시엔토스의 연주였습니다.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에서 베네딕투스 투첼로스입니다.

투첼로스가 연주한 칼 젠킨스의 평화를 위한 미사 중에서 베네딕투스였습니다. 저희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다시 듣는 특집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이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첼로와 오늘 함께 했는데요. 내일 저희 관악과 기타 연주들 그리고 마지막 날인 다섯째 날 아다지오 음악들 밤의 음악 아다지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날에 피아노 그리고 둘째 날 바이올린 베스트 곡들 전해드릴 때 다시 듣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 음악은 Remembering You입니다. 유진 프리센의 첼로, 폴 할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다시 듣는 당신의 밤과 음악 특집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첼로편 마치겠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입니다. 정말 고약한 구석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피아노 곡 세 곡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은 파고드, 그라나다의 저녁, 비 오는 정원입니다.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다면 상상력으로 그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1903년 9월 7일 월요일 미쉐에서 당신의 충실한 친구 클로드 드뷔시.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드뷔시는 1903년 7월 10일 아내와 함께 부르고뉴에서 여름을 지내면서 판화를 완성했습니다. 파고드에는 동양을, 그라나다에는 스페인을, 비오는 정원에는 프랑스를 담아냈죠. 실제 여행 기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풍경과 문화를 음악으로 그려낸 세 편의 풍경화였는데요. 그 세 편의 풍경화를 완성하고 드뷔시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행을 마음껏 할 수 없다면 상상력으로 그 빈 자리를 메워야 한다. 드뷔시는 여행을 못 가서 아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다면 상상력이 대신 여행할 수 있다고 했죠.

폴 베를리네시의 클로드 드뷔시가 곡을 붙였습니다.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 일플레우 동몽꾀예요. 메조소프라노 수잔 버클리의 목소리, 이언 번사이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고요. 7월 8일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잘 넘기고 이제 수요일에 허리를 지났습니다. 흔히 수요일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한 시간 눈을 감고 음악으로 드뷔시처럼 상상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요? 허림시 윤학준 곡 마중 준비했는데요. 이 곡 지동민님의 신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테너 존 노의 노래, 윤자은의 피아노, 융스트링이 함께합니다.

김동현 씨 이원주 곡 연, 소프라노 이혜원의 음성, 이선미의 피아노, 윤여훈의 첼로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허림 씨 윤학준 곡의 마중, 테너 존 노의 노래, 윤자은의 피아노와 융스트링이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아리아를 준비했어요. 안토니오 체스티의 인토르노 알미돌미오, 나의 님 계신 주위에, 소프라노 라켈 안두이사가 노래합니다.

이탈리아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체스코 카이로네의 깰라 돌체 마돈니나, 아름다운 그 여인. 바리톤 레오누치의 목소리로, 앞에서는 안토니오 체스티의 오페라 오른테아의 아리아였죠. 나이님 계신 주위에 소프라노 라켈 안두이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틴 볼레로 작곡가로 익숙하시죠? 멕시코의 아르만도 만사네로 곡 에스타 따르데 비오베르, 어제 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리사 오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가운데서 두 곡 들을까요? 양치기 임금님 중에서 라메로 사로 콘스탄테, 변함없는 사랑을, 이 곡 소프라노 레골라 뮬레만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윈디어 플로이드의 트렌앤 플리젠,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스가 부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 탈출 중에서 웬디어 플로이드의 트렌 앤 플리젠,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테너 스튜어트 버로우즈의 노래,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오페라 양치기 임금님 중에서 라메로 사라 콘스탄테, 변함없는 사랑을, 소프라노 레골라 뮬레만이 노래했고요. 운베르토 베네디티 미켈란젤리가 지휘한 바젤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오늘은 런던 보이시스의 목소리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모리스 라벨의 파반느, 뿌이농퐁 디퐁트,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런던 보이시스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시고요. 클래식 천일야화 이어드리죠.

19세기 프랑스 문학에서 전원적 삶과 소박한 가톨릭 신앙을 노래한 시인이자 소설가 프랑시스 잠. 그의 대표적이자 아름다운 목가적 소설로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클라라 델레베즈입니다. 옛시대 지방귀족 델레베즈 가문의 소녀 클라라의 내면을 통해서 그녀의 삶과 기억, 신앙을 그려낸 목가적 소설이죠. 부제가 옛시대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클라라가 집안에서 깨어나 자신의 일상과 가족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시골의 옛집, 예배당, 정원, 집안의 오래된 사물과 풍습 속에서 자라면서 이 모든 것이 가문의 과거와 신앙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클라라는 특히 세상을 떠난 삼촌 요아킴과 그의 약혼자였던 아름다운 젊은 여인 로라를 자주 떠올립니다.

구성하면서 자신이 그 연속선 위에 있음을 자각해냅니다. 이 소설의 중심에는 클라라가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 순수에 대한 동경, 하느님을 향한 막연한 사랑이 서서히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놓여 있습니다. 프랑시스 잠 특유의 전원적 세계관, 가톨릭 세계관 속에서 클라라는 옛 시대 한 젊은 아가씨로서 자신을 둘러싼 가족과 과거, 신앙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인물로 그려지죠. 이런 프랑시스 잠의 목가적 세계에 영감을 받아 소설의 내용을 노랫말로 옮겨낸 프랑스 가수가 있습니다. 마리 라포레인데요. 그녀의 노랫말에는 죽음과 천국에 대한 동경, 평화로운 안식을 꿈꾸는 서정적이고도 명상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기억 깊은 곳에는 숨겨진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면 푸른 빛으로 물들고 검은 붓꽃이 피어나던 정원, 수없이 꿈꾸어온 그 정원,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버려진 라우라의 무덤 곁에서 나는 알 것입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보리수나무 아래 우물이 어디 있는지, 여름날이면 그 우물물을 마시곤 했지요. 향기로운 꽃들 사이를 헤치면 차갑고 검푸른 이끼가 드러나고 놀란 지네들이 몸을 숨기던 곳, 버려진 로라의 무덤 곁에서, 아, 나는 그 정원에서 죽고 싶습니다. 커다란 소나무가 드리운 고요한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장미들이 마침내 다시 피어나기를. 내 기억 깊은 곳에는 숨겨진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푸른 빛으로 물들고 월계수와 백리향이 자라던 정원. 그곳에서 나는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언젠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향기로운 클라라의 무덤 곁에서. 우리는 다시 웃게 될 겁니다. 참새떼가 날아오르듯 가볍게. 젊은 소녀들의 맑고 환한 웃음처럼, 시냇물처럼 싱그럽게 흐르는 웃음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처럼 우리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되어 있던 날들, 꽃이 만발한 정원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속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내놓을 수 있었던 그날들을, 아, 나는 그 정원에서 다시 살고 싶습니다. 커다란 소나무가 드리운 고요한 그늘 아래에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장미들이 마침내 다시 피어나기를, 그곳에서. 프랑시스 잠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마리 라포레의 시는 18세기 작곡가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선율에 얹어져서 노래로 만들어집니다. 그 노래가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 프리에르 뿌르알레오 파라디입니다.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1악장 선율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인 노래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 프레에르 부할레오 파라디였습니다. 마리 라포레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음악이 딱 한 곡 남았네요. 지난주부터 일주일 정도 함께 음악을 들으며 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저도 참 좋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홍소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 보내드릴게요.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평화로이 쉬시는 나의 님이요. 레스타 임파체 이돌로 미요. 바리톤 레나타 브루스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아빠가 딸을 안고 비가 쏟아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첫 돌을 지나지 않은 것 같은 아기에게 아빠는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너에게 처음으로 비를 소개해주는 날이야. 그리고 아빠는 딸을 팔에 꼭 껴안고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딸이 까르르 웃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짧은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아빠가 비를 처음 소개해 준 날, 아기는 이 날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기쁨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흐뭇하게 저장돼서 아기를 지탱하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빠는 앞으로도 딸에게 처음 소개해 주는 것이 많겠죠. 나무를 소개해 주고 운동장을 소개해 주고 저녁 노을을 소개해 주고 별을 소개해 주고 아빠가 딸에게 소개해 주는 것 중에는 라디오와 음악도 있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7월 8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라우렌스 반 로이엔 네덜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그의 피아노

너 연주로 Flowers for a Lady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죠. 김소현 씨, 아름다운 오프닝 글이 눅눅한 심실을 보송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아주 예쁜 모습으로 시작했죠. 표지은 씨, 제게 베토벤, 테너 엄정행 같은 클래식 음악의 세계와 영화를 알게 해주신 아빠를 떠올려보는 오프닝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이화자 씨,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오, 근데 중간에 끊어졌어요. 아니, 너무 속상해요. 아, 저도 참 속상한데요. 네. 꼭 세상의 모든 음악 매일 듣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하셨어요. 아, 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혹시 또 걸려오면, 네, 그때는 꼭 붙들고 끊어지지 않게, 네,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 다시 걸려오면은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잊지 않고 꼭 말씀해 주시겠죠? 이화자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엔 풍성한 선물도 있습니다. 멋진 음반과 커피 쿠폰 준비했는데요. 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된 분께 음반 혹은 커피 쿠폰 선물하겠습니다.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네, 좀 전에 이화자 씨처럼 말이죠. 낯선 번호라도 잘 받아주시고 또 매일 저녁 6시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주앙 휘베르투,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대표하는 가수죠. 주앙 휘베르투의 노래 가운데 자신의 딸, 당시 6살이었던 베베우 휘베르투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쓰고 부른 곡입니다. 제목이 왈츠예요. 왈사. 딸과 함께 왈츠를 추는 모습이 그려지죠. 주앙 휘베르투의 왈사 들어보시죠.

네, 아빠와 어린 딸이 함께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두 곡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브 듀테이의 샹송이죠. 뭐 그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endre un enfant,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내일을 향해 데려가요 라고 노래하는 곡인데요. 부제가 아 마르틴, 마르틴에게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마르틴이었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조앙 쉬베르트의 곡인데요. 당시 6살이었던 딸 베베우, 나중에 성장해서 역시 가수가 됐죠. 베베우를 위해서 쓰고 연주하고 노래한 곡 발사, 왈츠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을 신청하면서 마음을 전해오신 분들 두 분 계십니다. 3055번 쓰시는 분, 7월 8일은 저희 남편 75세 생일입니다. 축하곡으로 이 곡, 디뷔시의 이 곡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하셨네요. 네, 축하곡 아마빛 머리의 소녀 들려드리고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10번 쓰시는 분, 우리 첫 손주 승유가 미숙아로 태어나 벌써 7개월이 됐습니다. 승유 이유식 만들며 듣고 있네요. 다행히 이유식을 잘 먹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신청합니다. 승유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먹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신청곡 이어드리죠. 커피도 한잔 하시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드리죠. 먼저 드뷔시의 아마빛 머리의 소녀 라피 오슈브 들랑 전해드리죠. 이 곡은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 슈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어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는 네덜란드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루드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유저 MI3님께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이른 여름 휴가로 쉬고 있습니다. 장마철 날씨와는 반대되는 왠지 쨍하고 눈부신 햇살 아래 파란 물빛이 떠오르는 이 곡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네. A Summer Place. 1959년 영화 피서지에서 생긴 일. 트로이 도나휴와 산드라디 주연의 영화였죠.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막스 스타이너가 맡았었죠. 이 곡 A Summer Place는 뭐 보컬 버전도 많고 여러 연주 버전도 많은데 이 퍼시페이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가장 그래도 익숙하면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루트비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아마 빈머리의 소녀, 이브리 기틀리스의 바이올린과 슈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강영실 씨께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는 022056으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네, 8446번 쓰시는 분은 언제나 울림을 주는 오프닝 둘째 임신 34주차인 임산부는 퇴근길에 눈물부터 또르르 흐릅니다. 20년 전 저의 20대부터 함께해온 새음에 늘 감사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6시부터 기다리면서 들어야 할 이유가 되죠. 네, 아기와 함께 퇴근 중이시네요. 그렇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커피는 안 드실 테니까요. 과일 음료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859번 쓰시는 분, 36주차 임산부입니다. 낮 시간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신랑이 꼭 에어컨 편하게 켜고 있으라고 하네요. 신랑 고마워 라고. 아, 요즘 더워서 켜야 돼요. 네, 아기도 더워하지 않을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께도 과일 음료로 찾아보겠습니다. 0859번 쓰시는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706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영화 너바나 더 밴드 더 쇼 엔딩 크레딧에 흐르던 맑고 투명한 수잔나 맥코클의 목소리로 이 노래 신청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남반구의 3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곡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 들려드리고 커피도 한 잔 보내드리죠. 청하신 곡 The Waters of March

3월의 물이라는 제목이죠. 포르투갈어 원제는 아구아스 디 마르스이고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 3월의 빗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브라질에서는 3월이 장마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3월의 빗물이라는 제목의 곡을 썼습니다. 이 곡을 미국의 재즈 가수 수산나 맥코클이 노래합니다.

두 곡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나이경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브라질의 호베르토 메네스카우의 목소리와 기타, 마르코 수자누의 퍼커션 연주가 함께한 곡 히우라는 곡이었어요. 히우는 강이라는 뜻인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말하기도 하지요. 네, 이 곡 다음 주에, 벌써 다음 주가 됐어요. 그렇죠? 이 여름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이끌어줄 아티스트 나희경의 목소리였는데요. 다음 주에 그 특집, 장르 특집 당신을 위한 보사를 위해서 나희경 씨가 그 준비 노트를 보내주셔서 미리 받아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 생방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하고요. 목요일에는 콩, 스튜디오 콩에서 라이브 연주도 들려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수사나 맥코클이 노래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곡 The Waters of March, 3월의 물, 3월의 빗물 들으셨고요.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음반 선물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의 시인 빌 에반스의 3대 명반을 모은 한정판 3LP 박스 세트와 일러스트 북을 포함한 2장의 CD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Everybody Digs Bill Evans, 그리고 Portrait in Jazz, 그리고 세 번째 Waltz for Debbie, 이렇게 세 장의 명반을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세 장의 컬러 LP에 담았고요. 24쪽의 일러스트로 해설한 500세트 한정 LP 박스 세트입니다. 빌 에반스의 솔로 명연주부터 귀에 익은 트리오 연주까지 담긴 최고의 재즈 앨범 빌 에반스 루미를 선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듀오까지 빌 에반스의 전성기를 집대성한 29곡이 일러스트 해설과 함께 수록된 두 장의 CD 앨범 빌 에반스 루미도 드리는데요. 이번 주 새음을 함께 듣고 있는 분들과의 사연 또 신청곡을 보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께는 LP를 또 다른 다섯 분께는 CD를 드리겠습니다.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문자는 LP 또는 CD 중에 원하시는 한 가지를 꼭 적어주시고요. 당첨자는 매일 선곡표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몇 날 며칠 비가 이어지는 장마철은 어떤 계절보다 우울이라는 감정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류의 유전자에는 비 오는 날이 우울과 고독의 감정으로 새겨져 있는데 그건 생존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하더군요. 쿠바의 누에바 트로바 운동을 이끈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1988년에 발표한 오 멜랑콜리아라는 음반에서 우울이라는 감정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가 살았던 격랑의 시대를 생각하면 우울은 늘 입고 다니는 외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음반의 제목과 같은 오 멜랑콜리아라는 곡에서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 선율을 빌려왔고 우울을 매력적인 연인으로 의인화했습니다. 왜 베토벤의 비창이었을까요? 1790년대의 끝자락,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 피워낸 비창 소나타는 인간의 고독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게 승화시킨 곡이죠. 청력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던 절망 속에서 탄생한 이 곡이 우리 안의 우울을 표현하기에 가장 잘 맞는 선율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우울을 도망쳐야 할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삶을 깊게 만드는 정서로 받아들였죠. 음유 시인답게 멜랑콜리아를 매력적인 존재로 의인화했습니다. 챙이 넓은 여름 모자 파멜라를 쓰고 한 손에는 로르니에트라고 불리는 고풍스런 손잡이가 달린 안경을 쥔 채 양귀빛꽃 단추를 달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연인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아가씨가 다가왔지. 이 변덕스러운 아가씨는 나의 친구처럼 다가와 아주 얇은 얼음꽃잎으로 내 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네. 오 멜랑콜리어, 나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침묵의 연인. 우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연인으로 맞이하는 시선. 누구보다 우울과 고독 속에서 힘겨웠을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그려낸 멜랑콜리아가 비에 젖은 날들을 보내는 우리에게 보내온 선물 같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함께 들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실비오 로드리게스는 진정한 음유 시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의 민중음악 누에바 트로바의 주역이었고 화려한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며 화려한 세션 없이 자신의 목소리와 영혼으로 무대를 꽉 채운 음악가였죠. 무엇보다 그는 저항의 메시지조차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로 정제해냈습니다. 평생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는 혁명의 시대를 살면서도 인류애를 먼저 생각한 시인이었죠. 고독, 존재의 본질, 사랑의 아픔을 깊이 있게 다룬 그의 모습이 오늘 들려드린 오 멜랑콜리아에도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쿠바의 거장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오 멜랑콜리아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 노래의 전주에 사용됐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한번 끝날 듯 하다가 후주가 다시 이어지죠. 아스타케테 코노시였습니다. 후안 가브리엘이라는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 이 곡을 원곡이 아닌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의 음반에서

소리 아스타케테 코노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당신을 알기 전까지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괴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했어요. 가요. 나의 슬픔으로부터 가버려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좀 반어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죠. 네, 아스타케테 코노시 들으셨습니다. 그전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 비창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스티븐 코바체비치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115번 쓰시는 분 지금 나오는 곡 선곡이 너무 좋아서 문자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찾아봤는데 한 6개월 만에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렸어요. 어찌 보면 좀 촌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특히 우리에게 굉장히 잘 와닿는 그런 느낌의 라틴 팝이죠. 네, 후안 가브리엘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7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캐나다의 재즈 가수죠. 홀리콜의 목소리였는데요. I want you 였어요. 이 곡 톰 웨이츠의 곡을 홀리콜이 리메이크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When I Fall in Love 이 곡은 빅터 영이 작곡한 영화 One Minute to Zero라는 1950년대 영화의 주제곡이죠. 넷 킹 콜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시는 When I Fall in Love를 마일스 데이비스 퀸테트, 마일스 데이비스 오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3892번 쓰시는 분, 노포동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주식 폭락으로 다운됐는데 좋은 음악으로 기운내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 오늘 그런가요? 네. 아, 그 진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요. 네. 그리고 3787번 쓰시는 분, 요즘 비슷한 기분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디 노포동님 지금 샵 9310으로 문자 한번 주시면 위로의 커피 한 잔. 네. 네? 네네. 아, 번호가 아니고요. 3892번 쓰시는 분, 샵 9310으로 문자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현숙이 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유튜브 채팅창에서 친해진 휘자님이 수술받을 일이 있다고 했는데 쾌차하길 비는 음악 하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네요. 채팅창에서 서로 대화 나누시던 분의 소식에 서로 걱정해주고 또 챙겨주시네요. 한 가족처럼 말이죠. 네, 신청곡 들려드리고 휘자님이 언젠가 신청하셨던 아베마리아도 이어서 전해드리죠. 먼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이 곡을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라쉬 다니엘손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아베 마리아, 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니카라구아 출신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파울로 프레스의 트럼펫, 라쉬 다니엘손의 베이스 연주로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를 전해드렸습니다. 6384번 쓰시는 분, 직장 숙소 주파수가 최근에 갑자기 잡히지 않아서 한참을 못 듣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심신의 안정이 옵니다. 라고 하셨네요. 마음의 고향처럼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함께 하시죠.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지동민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여러 시간에 많이 들어봤지만 이 곡은 딱 요맘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외로운 양치기를 정하셨어요. 그렇죠? 네, The Lonely Shepherd, 게오르게 잠필의 팬플루트, 그리고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칠레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 그녀가 노래한 푸에르토 몬트, 칠레 미녀였는데요. 푸에르토 몬트 항구에서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며 다시 찾은 바닷가에서 노래하는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외로운 양치기, The Lonely Shepherd. 이 곡은 기오르게 잔피르의 펜플루트, 제임스 라스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제임스 라스트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두 분, 음반 당첨자 두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후 제주에서 정원 돌보며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정리할 때쯤 새음이 시작되고 해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며 음악을 들으면 모든 근심과 피로가 사라집니다 하시면서 CD를 신청해 주셨네요. 신청곡은 조만간 들려드리고 오늘은 CD 선물 드리겠습니다. 7674번 쓰시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4851번 쓰시는 분, 지난주 지인 집에 초대받아 그분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LP를 청음했는데요. 감흥이 새롭습니다 하시면서 고마운 분과의 일화를 적어주시면서 LP를 신청하셨네요. 신청곡도 조만간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LP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CD 당첨된 7674번 쓰시는 분, 그리고 LP 당첨된 4851번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9310, 샵 9310 문자로 음반 받으실 분 성함과 주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103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요즘처럼 온 세상이 눅눅한 장마철이 되면 유독 왕가위 감독의 영화 음악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마치 그 시절 홍콩의 거리,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눅눅한 공기마저 낭만적인 필터로 바꿔주는 홍콩 영화 음악의 마법. 그 아련한 감성에 푹 젖어보고 싶어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나요? 네, 영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이죠. 넷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입니다. 키사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또 다른 Gracias a la vida였습니다. 삶에 감사해 비올레타 파라의 곡을 또 그동안 자주

얼마 전에 또 차벨라 바르가스의 느낌과는 또 많이 다른, 제가 보기엔 존 바이스의 버전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싶은 버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재즈 가수, 그 재즈와 월드 뮤직을 넘나드는 가수 마리아 샤모, 그리고 블루 브라질이라는 밴드, 그러니까 그녀가 블루 브라질의 리더입니다. 마리아 샤모와 블루 브라질의 그라시아스 알라비다를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넷 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였습니다. 트로트만 좋아하시는 엄마가 저랑 드라이브하면 강제로 클래식 FM을 들으셔요. 이젠 익숙해지셨다네요. 쇼팽의 유일한 첼로곡 첼로 소나타 듣고 싶어요. 첼로 소리는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요. 9506번 쓰시는 분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머니도 클래식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내드리죠. 네, 청하신 곡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2악장 라르고, 트루스메르크의 첼로, 루이 로르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아직 작가가 아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여자친구와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죠. 서로 책에 관심이 많으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장난처럼 그의 여자친구가 추리소설을 써보면 어때?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움베르토 에코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추리소설을 써야 한다면 최소한 500페이지 분량은 돼야 할 거고 배경은 14세기 중세 수도원이 될 거야. 그리고 책장에 독을 발라두고 그걸 넘기며 읽던 수도사들이 차례로 독살당하는 이야기겠지. 짐작하셨겠지만 무심코 던진 이 말은 결국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훗날 움베르토 에코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죠.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아마도 그가 무심코 뱉은 말에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꿈이나 열망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오랫동안 중세를 연구했고 기호학자였으며 수많은 노트를 쌓아두고 있었으니 그때 나는 대화가 결국 오래 마음속에 머물던 이야기에 형태를 부여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됐죠. 물론 최대 수혜자는 움베르토 에코 자신이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은 대체로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말을 밖으로 내던지는 무모함도 필요하죠.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말을 문득 밖으로 꺼내서 말해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와의 약속이자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도록 나를 그런 벌판에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면 멋진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본 사람이 될 테니까요.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분명 서로의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움베르토 에코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닌 거였죠.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으니까요. 생각을 한번 말해버리기. 우리에게도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칼 젠킨스의 두 대의 하프를 위한 협주곡 오버 더 스톤 가운데 이 악장 Somnium Aeternum, Eternal Dream이었습니다. 카트린 핀치의 하프, 칼 젠킨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으로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시간대에 집중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빅 반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후가, 이플랫 장조 작품 번호 35, 에로이카 변주곡이죠.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을 장 마르티농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백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몰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르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KL 378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호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포르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플랫 장조 퀘엘 378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모차르트의 이 바이올린 소나타 연작으로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단연코 돋보이는 그런 음반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악기 연주죠.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곡 장 마르티농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이 음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잊혀진 명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 마르티농, 프랑스 출신으로 프랑스 음악에 정통한 그런 지휘자지만 다른 나라의 곡들도 잘 지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비창은 그 대표적인 경우로 러시안들이나 유럽의 다른 지휘자들이 연주한 것과는 사뭇 결을 달리하는데요. 대단히 촘촘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더해진 열기,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면서도 뜨거운 그런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레코딩이니까요. 음질도 뭐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아까운 점은 잔향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전악장 장 마르티농이 주연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58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에로이카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수많은 피아노 변주곡 가운데 말년에 나온 디아벨리 변주곡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견고하고 치밀한 구성, 깊이 있는 그런 정신세계가 그야말로 외적인 음향 공간을 더욱 확대시키고 또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 중기로 옮겨가는 음악 기법의 한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곡은 작품 번호가 붙여진 많지 않은 피아노 변주곡 가운데 하나로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제2주제가 이제 주목을 끄는데요. 베토벤이 좋아하던 선율입니다. 이 선율은 맨 처음에는 12개의 꽁트르당스의 7번 곡 이어서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마지막 악장에서도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친숙한지도 모릅니다. 글렌 굴드는 바흐만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의 변주곡도 자주 연주했죠.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후가 이 플레창쇼 작품 번호 35 에로이카 변주곡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의 15개의 변주곡과 푸가 이플레창쇼 작품 번호 35 에로이카 변주곡으로 압축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똑깍똑깍한 그 터치 보지 않아도 굴든 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첼로와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7번 B플랫장쇼 안너 빌스마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베이스 미올론의 연주입니다.

보카리니의 첼로와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7번 B플랫 장조 안너빌스마의 첼로 안소니 우드로우의 베이스 비올론의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곡만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엔 지금은 기차가 서지 않는 폐간이 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역은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 능내역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진을 전시하고 찍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서울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은 철도 공원으로 재탄생했죠. 쓸모를 다해 멈춰버린 줄 알았던 공간들이 잠시 쉬어갈 쉼표를 선물한 셈입니다. 새 것만을 쫓기보다 익숙한 옛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Take the A train, 꽃별의 해금, O2T의 연주입니다.

김은정 작곡 여행, 김계희의 생황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만난 첫 곡은 Take the A-Train, 곡별의 해금 OTT의 연주가 함께 했는데요. 낯선 곳으로 향하는 설렘도 좋지만 가끔은 음악 한 곡이 우리를 더 멀리 데려다 주기도 하죠. 두 곡이 전한 여행의 기분을 잠시 음미해 봅니다.

느릿느릿 걷는 나귀를 재촉할 필요 없다네. 골어귀에 인가가 보이는데 길이 휘돌아라. 촛불 켜고 밤 지샌 생각에 아쉬운 눈물이 솟는구나. 창공에 쓰는 시상이 화로 앞보다 좋은데 다리기 쓱 울창한 숲 시선을 가리누나. 석양 빗긴 야점에서 혼자 술잔을 든다네. 복사꽃 물길을 막아 옛길을 지우지 마오. 봄바람이 불면 다시 배를 저 오련다네. 조선시대 이남규의 시. 돌아오는 길에 율시 한 수를 읊어 덕곡 담원 여러분께 보내다 였습니다. 이남규는 벗들과 함께 덕곡과 담원 지역을 유람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친구들 고향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죠. 이남규는 구한말 순국 선열로 당시 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일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아쉬운 눈물이 솟는다고 한 건 아직은 안정된 곳에서 다시 심란한 정세 속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엔 옛길이 그대로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시 속에 담긴 여운을 만나봤는데요. 이제 가야금 선율로 이어지는 길구나 최미란의 가야금으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최미란의 가야금 연주로 길구낙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가사 길구낙 이어드릴 텐데요. 악기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던 선율이 사설을 만나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집니다. 12가사 길구낙 이번에는 문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0: 바다.
1: 문연의 노래 12가사 길군악이었습니다. 노랫말이 전한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힘차고 화려한 기악합주 준비했습니다. 해주 삼현육각, 차원선의 피리 유세종의 대금, 안혜진의 해금,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장단입니다.

해주 삼연육각 차원선 유세정 안혜진 명인의 연주와 차민선의 장구 최영호의 북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민요에 궁초댕기가 있습니다. 함경도 토속민요,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한 서도민요인데요. 보통 신고산타령 뒤에 이어서 부릅니다. 신고산타령을 어랑타령이라고도 해요. 민요 궁초댕기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궁초댕기 풀어쥐고 신고산 열두 곡의 단숨에 올랐네. 무슨 짝에

보령과 청진은 모두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궁초는 비단, 신고산은 고산 지역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새로 생긴 역 이름입니다. 또 주변을 부르는 말이기도 해서 원래 고산은 구고산이라고 해요. 신고산 타령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 차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 애기 반보짐만 산다는 사설입니다. 임을 떠나보낸 아가씨의 마음이 궁초댕기 안에 그려져 있는 거죠. 민요 궁초댕기 다음 사설입니다. 백년궁합 못 잊겠소.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어랑천 이백리 구비구비 돌아. 묘망한 동해바다 명태잡이 갈까.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죽절비녀는 대나무 뿌리로 만든 값싼 비녀. 노각은 늙은 오이. 어랑천은 함경북도 경성에서 동해로 흘러가는 긴 물입니다. 또 묘망하다는 끝없이 넓고 아득하단 말이죠. 비녀가 늙은 오이처럼 흐물거릴 정도로 그리움의 세월이 길어지니 명태잡이 같은 힘든 일을 하면 잊을 수 있을까 얘기한 겁니다.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신고산 역을 통해 임과 재회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를 이선용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홍도민요 궁초댕기 이선영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작곡 25현 합주곡 신고산 타령을 중앙가야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김은경 작곡 25현 합주곡 신고산 타령 중앙가야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AI 같은 초고속 사회로 변화될수록 아날로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더딘 휴식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틈틈이 쉬어간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덕환 작곡 고향소리, 김세윤의 비리와 민세홍의 가야금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 니콜라 마테이스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옛 사라방드 또는 참된 샤코느를 바탕으로 한 기이한 변주곡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딩베이어가 이끄는 리 인코니티가 연주합니다.

니콜라 마테이스의 사라방 대또는 참된 샤코네를 바탕으로 한 기이한 변주곡으로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망딘 베이어가 이끄는 레 인코니티가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핸델의 건반곡 샤코네 G장조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총 5개의 악보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첫 번째 버전을 따르는 연주입니다. 샤코네 G장조 핸델 작품 번호 435A 주누비에브 솔리가 연주합니다.

헨델의 건반곡 샤코뉴 쥐장초 헨델 작품 번호 435회의를 주누비의 무솔리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C장초 리용번호 191번입니다. 알레그로 마포코 라르고 알레그로 마포코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안드레아 마르코니 제외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장초, 리용번호 19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노 카르미뇰라와 안드레아 마르코니 제외하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9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바흐의 음악 함께하시죠. 결혼 칸타타,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요. 바흐 작품 번호 202에 있는 아리아, 사랑의 연습과 장난스러운 포옹은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누리아리아리 노래하고요. 필립 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체르 카르 콘서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결혼 칸타타, 사라져라 슬픔의 그림자요. 바흐 작품 번호 202 중에서 아리아, 사랑의 연습과 장난스러운 포옹은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필립 피에를로가 이끄는 리차르 카르 콘서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영국의 작곡가 윌리엄 루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오르간과 함께하는 육성부 콘서트 10번 C단조인데요. 판타지 1, 판타지 2, 이노미네, 에어까지 오르가니스트 데니얼 하이드와 비올 앙상블 판타즘이 함께 연주합니다.

17세기 스페인 작곡가 프란치스코 게라우의 폴리아를 루치아노 콘티니의 류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SNS 계정 올드 프렌드 클럽에서는 평균 나이 90세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과 관련해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부르면요. 언제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재미없으면 그만둬 라는 대답을 해주고요. 또 인생의 최고의 조언을 해준다면 이라고 물으면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진실할 것이란 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달리기입니다. 전신을 모두 쓰면서 달리고 나면 심박수가 높아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달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와, 혈색 좋아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장마 들면서 밖에서 뛰기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아쉬운 대로 마음의 달리기, 이것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박동을 들리고 순환을 돕는 마음의 달리기. 무얼까 마음의 달리기라는 것은 미국의 언론인 노먼 커즌스의 말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0: 프란츠 슈베르트 교향곡 5번 도이치 번호 485 중에서 2악장이었습니다. 안단테 콘모토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한 유럽 최고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웃음은 마음의 조깅. 웃음 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언론인 노먼 커즌스의 말입니다. 커즌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몸엔 완벽한 약국이 있다. 바로 웃음이다. 웃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비발디 글로리아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베토벤 면면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를 노래한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서 두둥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반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박영순 씨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아침 7시 시작하면서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있다고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한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충청과 경북 상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종과 충남 청양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부와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다시 밤부터 내일 늦은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수도권과 경북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강원, 호남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습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남동부와 영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서울도 한낮에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라바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번호 18번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8576 쓰는 분입니다. 어른이 돼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비 맞으면서 다니기 어려운 것이었었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빗속을 달리고 왔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이가 된 듯 신났습니다. 8576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마음껏 거리낌 없이 비 맞을 수 있는 자유.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철이라는 게 들고 나서는 보는 시선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불편함도 뒤따라오고 해서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달리게 할 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아 진짜 신나셨겠습니다. 8576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8576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기차 안에서 출발 FM과 함께를 듣는 것은 남다른 느낌입니다. 라마니노프 선율에 흠뻑 젖습니다. 백기숙 씨였습니다. 아 지금 빗속에서 이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중부지방에 그 집중호우가 있어서 걱정도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5005 쓰는 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 병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아름다운 음악 한 곡에 마음이 머물고 한편의 시가 가슴을 울릴 때 바람을 느끼고 빗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아픔을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낍니다. 5005 쓰는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픔을 느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어서 툭툭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차를 기원합니다. 5005 쓰는 분이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바흐 작품으로 104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플로릴레기움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4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플로릴레기움의 연주였습니다. 8788 쓰는 분입니다. 아내가 출산한 지 15일 됐습니다. 신생아의 아빠입니다. 늘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는데 아내가 조리원 수유실에 가면 출발의 팬과 함께가 고정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남편이 듣는지 알았다고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영아, 소중한 아윤이 낳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리 가족 셋 파이팅 하자. 오늘도 응원합니다. 8788 쓰는 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이유니이군요. 식구들과 더불어서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요즘 막 구름 속을, 하늘 속을 나는 듯한 이런 기분이겠습니다. 사뿐사뿐. 뛰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8788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407 쓰는 분입니다. 아침 이 시간이면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베끼는 거죠. 경전을 쓰는 것.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있습니다. 아, 법화경과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잘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경전인 것 같은데 진짜 잘 몰라서 예, 그 오묘한 법과 출발의 팬과 함께 궁합이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2407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03 하나 쓰는 분입니다. 아내가 매일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 그리고 당신이 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남자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세요. 아, 부인께서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903 하나 쓰는 분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남자라고. 아, 좋으시겠습니다. 결혼 참 잘하셨네요. 903 하나 쓰는 분. 부인과 더불어서 더 행복하십시오. 우유식빵 교환권 903 하나 쓰는 분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플로릴레기움의 연주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을 들었습니다. 이 플로릴레기움은 라틴어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꽃을 모으다는 뜻입니다. 우수한 작품에서 선별한 아름다운 부분을 모아놓은 모음집을 뜻하는 곡인데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이 바로 이 플로릴레기움 모음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야나첵의 피아노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1903년 초 체코의 중년 작곡가 레오시 야나첵은 성인이 된 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문득 고향인 모라비아 동북부의 시골 마을 후크발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오래되고 고요한 마을 후크발디에 도착한 뒤 야나첵은 나무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산길을 걸었고 그곳에서의 기억을 음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피아노 모음곡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에서입니다. 1집과 2집 총 15곡 연주 시간이 40분에 달하는 긴 곡입니다. 특히 1집엔 그의 그리움과 슬픔이 투영된 제목들이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곡 우리들의 저녁나절, 두 번째 바람에 날리는 잎새, 세 번째 함께 와요, 일곱 번째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아홉 번째 곡 눈물 속에 등이 그런 곡들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삶은 이어졌습니다. 70살쯤 됐을 때 야나첵은 체코를 대표하는 거장 작곡가가 됐고 그리워하던 후크발디의 집과 넓은 숲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종종 그곳을 찾아 휴식을 누렸습니다. 이 곡을 듣겠습니다.
레오시아나 책 피아노 모음곡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에서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저녁나절, 두 번째 바람에 날리는 잎새, 세 번째 함께해요, 다섯 번째 그들은 제비처럼 제잘거렸다, 일곱 번째 곡 굿나잇 잘자요,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이었습니다. 이달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오시 야나첵의 피아노 모음곡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에서 중에서 1, 2, 3, 5, 7번 들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내일도 멋진 모음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4166 쓰는 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이 없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새벽잠을 설치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내가 축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축구하는 날이면 엄청 바빴습니다. 콩 들으랴, 보이는 라디오 보랴, 축구 보랴. 그래서 태블릿 한 대 드렸습니다. 와, 요즘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PC도 그렇고 동시 상영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6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부인께서 축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좋죠. 예. 다음 월드컵 미리 좀 계획하셔서 부인과 함께 동부인하셔서 월드컵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월드컵이 2030년 4년 뒤에 열리는데 세계 대륙을 연결해서 열립니다. 남미의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서 모로코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도 지나서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 진짜 월드컵이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축구대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4년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계획 잘 짜셔서 표도 좀 미리미리 구하시고 여행 겸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4166 쓰는 분께 4166 쓰는 분의 부인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구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금 1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부 시간에 좀 될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안입니다. 이번 주에 제시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안단테입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분들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쾌엘보노 467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소녀름의 피아노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로 들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오늘의 당첨자 6157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들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분입니다.

웃음 치료의 아버지로 불리는 언론인 노먼 커즌스가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7월 9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차이코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35번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피날레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과 야콥 크라이츠버그가 지휘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701 쓰는 분입니다. 오늘 여수 종구초등학교 전교학생 임원선거 결전의 날입니다. 사흘간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잠꾸러기가 좋은 자리 맡아야 한다며, 아, 선거운동할 때 피켓팅 이런 거 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눈 비비면서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 참 대견했습니다. 5학년 2반 문우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한뼘 성장해 있을 너의 모습에 내가 더 설렌다. 파이팅! 0701 쓰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수 종구초등학교는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 뽑고 뽑히고 또 뽑히지 못하고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 아주 좋은 배움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종구초등학교 전교학생 임원선거 미리 축하합니다. 좋은 배움을 얻을 우리 학생들 다들 성장해 있을 겁니다. 한 뼘 더. 뽑는 사람이나 뽑히는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0701 하시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5438 쓰는 분입니다. 이 좋은 곡이 이처럼 길게 느껴지긴 처음입니다. 얼른 끝나야 축구 이야기를 들을 텐데. 별 이야기 아닌데요. 5438 쓰는 분. 불가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구 이야기는 아니고 축구 이야기를 통한, 예. 아, 사람이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요? 약한 존재? 보기엔 참 강한데 얼마나 약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그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고요. 제2조 경기였는데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3차전이어서 우리나라 경기에 다들 관심이 있으셔서 제2조의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경기였습니다. 이게 3차전인데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1승 1패, 승점이 그 0이었고 아니 그 승점은 4점 아니죠 승점은 3점, 골득실이 0이었고 알제리가 역시 1승 1패, 왜냐하면 여기에 아르헨티나가 있었거든요. 아르헨티나한테 이제 다 졌고 요르단, 약간 동네 북이도 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팀인 요르단을 다 이겼는데, 그 알제리가 조금 더 오스트리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이겨서 여기가 골득실이 마이너스 2였을 겁니다. 그 둘이 3차전에서 만났어요. 뭐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는 이미 조 1위를 확정한 상태였었고 승점 6점이 됐으니까 이제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요르단은 이미 떨어졌고 조 2위 결정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1승 1패, 승점은 3점이고 골득실은 0과 마이너스 2. 경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할 게 지금 너무 많아서요. 일단 청취율 조사 기간, 출발의 팬과 함께가 준비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면서 한 번쯤 들어봤지만 살짝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클래식 상식들을 샌드위치 한입 베어물듯 한입씩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10분, 1분 아니고 100분, 매일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흘간 총 1000분께 드리는데 어제까지 300분께 교환권 보내드렸고 오늘 이제 다시 10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아노 관련 문제입니다. 피아노 연주할 때 소리를 더 풍성하게 울리게 만들거나 반대로 소리를 부드럽고 작게 줄여주는 등 다양한 음색의 변화를 주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달입니다. 페달이 정답인 줄 아셨죠?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안톤 루빈슈타인은 이 페달을 두고 피아노의 영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피아노 아래쪽에 두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서 연주자는 이것으로 페달을 조작합니다.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오늘의 문제. 피아니스트는 연주하면서 무엇을 이용해 페달을 조작할까요? 1번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페달을 조작한다. 2번 발, 발을 통해 페달을 조작한다. 3번 콧바람, 콧바람을 통해서 페달을 조작한다. 4번 복화술, 우와 복화술을 통해서 페달을 조작한다. 1번 스마트폰, 2번 발, 3번 콧바람, 4번 복화술.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의 문자메시지로 정답 받습니다. 콩으로는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미리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달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두 곡 들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쇼팽의 즉흥곡 4번, 작품으로 66 환상 즉흥곡,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이어서 쇼팽의 독턴 작품으로 15의 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피아노를 좀 잘 치면 피아노 연주가 이게 손의 예술이 아니라 발의 예술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전혀 모르겠는데요. 아주 아주 훌륭한 연주 두 곡 들었습니다. 두 곡 모두 쇼팽의 곡이었어요. 지금 들으신 곡 녹턴 15의 1,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선 즉흥곡 4번, 작품으로 66번, 환상 즉흥곡 다니엘 트리푸노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발이었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 FM 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 게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저희가 또 개별 문자메시지로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아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지금 청취자들께 그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서 전화가 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또 사무실 전화, 집전화 다인데요. 서울 02로 시작하는 번호인데 아마도 022056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혹시 전화 받으시면 잠깐 짬 내서 네,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상담사가 네, 전화를 합니다. ARS가 아니라 상담사가 전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02로 시작하는 번호 21일까지입니다. 아니죠. 20일까지군요.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같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청취율 조사 전화받은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9450 쓰는 분께서 사진을 인증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렇게 전화기에 02로 시작하는 네, 그 번호를 보내달라는 이야기였었는데 9450 쓰는 분께서 직접 통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내주셨어요. 남자분이신데요. 아 귀여우셔서 케이크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9450 쓰는 분께 케이크 보내드릴 거고요. 9005 쓰는 분, 네. 이렇게 휴대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 번호 인증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005 쓰는 분께도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의 팬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인데요. 이 3분 백과 듣고 나서 또 음악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축구 이야기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 백과 시간입니다. 베토벤, 시를 노래하다. 그대의 벗이 외로이 봄 정원을 거닐고 있네. 흔들리는 꽃가지 사이로 어른거리는 사랑스런 마법의 빛에 부드럽게 감싸인 채 아델라이데. 베토벤이 이렇게 낭만적인 노래도 썼다니 라면서 감탄하게 되는 청년 베토벤의 가곡 아델라이데입니다. 마티손의 시를 가사로 선율을 붙였는데 같은 해 베토벤은 시인 헤로스의 시를 가사로 가곡 그대를 사랑해 이힐리베 디히도 썼습니다. 베토벤 성악곡 작품 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정을 거듭하면서 서곡을 4편이나 남길 정도로 아끼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 그리고 장엄미사를 포함해서 완성된 미사곡이 두 곡이고 앞서 아델라이데와 같은 가곡은 무려 70여 편에 이릅니다. 더욱이 훗날 슈베르트와 슈만의 연가곡집을 예고하는 중요한 작품도 남겼는데 베토벤이 1816년에 발표한 연가곡집 멀리 있는 연인에게입니다. 의사이자 시인 알로이스 아이틀레스의 시를 가사로 삼았습니다.
이 작품은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지는데 언덕에 앉아서 연인과 처음 만났던 곳을 바라보며 이별의 아픔을 달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개 낀 풍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고통은 계곡으로 남은 사랑은 숲으로 보냅니다. 제비와 시냇물에게 그녀를 맞아달라고 하고 바람에겐 자신의 한숨과 눈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4곡에선 이렇게 간절히 노래합니다. 하늘 높이 흐르는 구름, 지저귀는 작은 새들아, 너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보겠지. 나도 데려가다오. 서풍은 장난스럽게 그대의 뺨을 어루만지고 부드럽게 머리를 흩날리겠지. 내게도 그 즐거움을 나누어다오. 마지막인 여섯 번째 곡에서 베토벤은 첫 곡의 피아노 반주를 반복합니다. 처음 돌아가는 선율을 통해서 연인을 향한 그리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드 작품번호 46번과 이힐리베 디히 그대를 사랑해를 듣겠습니다. 이 음악 나갈 때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베토벤 초상화 33살 때 베토벤의 이 초상화를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가장 좋아하던 자신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아델라이데와 그대를 사랑해 일리베디히 테너 프리츠 분덜리의 음성과 후베르트 기센 피아노 반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가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이힐베티히 그대를 사랑해, 앞서선 아델라이드 작품 번호 46. 두 곡 모두 테너 프리츠 분돌리의 음성과 후베르트 기센 피아노 반주로 들었습니다. 4762 쓰는 분입니다. 여기는 천안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근길 차창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 볼륨 더 높이면서 듣고 있어요. 모두들 안전운전 하세요. 4762 쓰는 분. 아유, 중부지방에 비가 네 너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국지성 요즘엔 극한 호우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4762 쓰는 분이었습니다. 6835 쓰는 분이 여기 군산인데 어제부터 장대 같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고. 아침 등교길 아들 두 녀석 차례대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에 젖고 음악에 젖어서 6835 쓰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4762 쓰는 분, 6835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854 쓰는 분입니다. 한 줄. 오늘 개인전 DP 하는 날인데 비가 오네요. 출발의 팬과 함께 들으면서 더 좋은 징조로 만들겠습니다. 긍정의 아이콘 우리 2854 쓰는 분께 커피 교환권 두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월광 2, 3악장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 번호 27의 2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작품으로 27의 2 중에서 2악장 알레그레토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임현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월드컵 가장 인간적인 축구 경기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경기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출발 FM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청나라 말기에 활동한 등서교라는 유명한 화가는요. 자신 작품에 새기는 인장 중 하나에 이름 대신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심한 신왕. 마음이 한가로우니 신왕, 정신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말대로 마음이 여유로울 때 생각의 폭은 더 넓고 깊어지고 생각하는 속도와 움직임도 더 왕성해집니다. 몸은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을수록 마음을 좀 한가롭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쉽진 않지만 음악에 잠시 마음을 맡겨보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아침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